0: 하모.
1: 저께서.
0: 하모.
1: 저께서.
2: 오, 지금 누구야? 오, 지금. 로.
1: 저께서. 저런 경치너마도 양해 찬절하게 이도 등거리.
0: 하모. 다치라는 소유자. 나라는 심제도.
1: 저께서.
0: 하모. 하모. 하모.

0: 这个枪最大逆车，南下军内军都娘女大熊熊喊来喊上当，敌人一年年轻人点了都是。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小哥， 사상할치제 시들이 제야 깨다 롤
1: 티참소 공천 당연 표도 폐폐 내수저외나 나다 제버 앙자랑티 징주 멍미 미식사신 미차동회 쪽담스 닥타 전요 계사 시글레 최디 징주 멍미 수비 개와토 날샤 치르메도 세월 용디 징주 멍미 콘츠 군급 인루 주토
0: 시드르치라 키라 키라 다 시네 벨제 공을 비 하지 예 고대라 단대 벽 내법대야 무엇을 쥐규르 내리시기도 와 예 쥐규르
2: 你都是对金主们命啊从我打错几步的固定落在心里了啊固定落在土了他一旦被杀了被杀哦这边大大爹爹姐姐替咱们看了呀你他妈年轻的别急急嘛开吧他个车爹爹他是什么呗他得肯这哪里要回来了你去的来了不行兄弟们我从我打错几步的送掉去呢特别姐姐
0: 天有三只的是没人给的咱们也是有的他是快走快走快点去救钱了钱有哪没有收拾死的话我在钱哪还是钱有他们没三个没抓啊这也得这四个没钱这没事呢金主们是要拿东南水行的这钱呢我做徒弟来忙当中也知道大大的我就打不见上街金主们没你没事啥这个都知道
3: 미차도 얘기
2: 쓰부리
3: 세미나 아 아니 미세사 얘기
2: 도 看到孔子大，跟着县里去比呢。俺做哪只天灾地的国家，咱们心里是乐下去的。
3: 哪里的？天灾！
4: 天灾！
3: 天灾！
4: 玉奶，
3: 俺老做特批几十还有的。
4: 特批几十？
3: 我就说别的组织，孔子大真不赢了，当地的俺做县长，何主嘛的呗啊？
4: 好嘞，俺做县长，孔子大真个人。

0: Kanji ji kapo. Kanji ji. Kanji ji kapo. Samo. Sakke bulu ni dai ji chue a. Shen ni ji ta no. Kanji do.
1: Yong a. Yong a.
0: Oh, zo a. Oh, zo a. Da da ji. Samo. Kanji ji ta no kanji do.
1: Kama.
0: Oh. 上帝对的
1: 你可是?
0: 哈姆我死给你的车位见了我金珠门民呢修兵的可是这车一个马里你也过去了金珠门民是个人差东西的他妈我打钱不送给矿上去给我送给我车车都随便出个他们去出个他姆金珠门民我这车也从了抢救我这车位你没动了死你 딜레 딜레가 주소 브레드
1: 메
0: 하모
1: 계속 공을 건너지 김이나 아니 왜 싸움이지
0: 하모 자 이거 치 하모 상원이 네 씨봐 뉴다 나 시기드네 카체베 고다티 공을 죽지 주심제 나 네도 재미다 줘 딩바체
1: 我咋他给当街你干不得你都记起中啊各地区金珠门民困难出门了困难出门了他中啊这街上就让动物投诉阿母金珠门民你我七十三不点你滚起不起地马车我出前要做东西的奶奶结果撇不大东西奶奶结果是
0: 하모,
1: 三三两接动他我出钱要错每次几个人你明明当前面气能性干了一个呢他能多少个叫塞别往前学马去现在你那是给大国王让就旁边抓的龙就接动每次几个人做娘女的学学和等个的娘女的学学是哈姆我金珠门民那学别接了没不大娘都金珠给吃上那学回去
0: 金珠都被陈永和拿去连灭个接他准了对你三两两回东周围第几个毛王错啥的灭接的人八六个多啊错啊啥吧他去的金珠妹妹是个的全家一不离他可是他们他讲金珠妹妹是个的地马菜不会爸爸的他们你们接了这些错那金珠妹妹接起呢生日上完到妈妈谁点点
1: 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爹 조라미토비나 베사브리 원예지고
0: 하모 섭섭차 이지 섭섭차
2: 그라도 선거스 그들제 얘야 가르치브라 고고 뭐뭐뭐뭐 매방주 고고고고고 고개사 그래자 그래 단도 뒤에 맞아 고개가 우바이자
3: 다치지 베스트 말해 공화 사무소는 고 개사 고래사 고 표시
2: 사지라 아니 그러니 겨우 뒤에 맞지 개사 고 쓰고 아주
3: 롤러스

0: 살아자 검치 년중 마쳐나 대럽지카농아 랭조야 실은가 파준 손에 도공에 멋야 허려가래외 대머쳐릉이 뿡에 저지진로 멍초래외야 메사 탑지 걸레자 혼바마카로 열레외 대냠쇼 대라 고레라 랑파춘긴 걸세레외야 랑케라 내도 세레자고 영매나 금치 냠송세 저혀 제거 르레시 저소 제거 케레시야 금치 삼바 냠레세 영매나 고보 켄르세 로제 담마 토레시 덩카치라 저레시야 빠져세 대세 요레세 고레테니 절대 말하나 나릉요 문동 엄마인 다치가 풀토가 효야 런처와 성난 톨로샤공 안철발 성난 소발스 러시나 앞에 톨라요 마실란 제와 예야
1: 지로 대달 휴배 대는 잠릉 대지 중어 본캄 중어 지어 성신적으로 그 대니지 공부하라 아, 카카. 포 야찬도 다 땅라 아야 메반 체미 야르비 센담 야라 아야 메바데 고미 좀보 돈라 나라 아야 메바데 공신 소보 칸아 히라 아야 메바데 고크 게미 제타 잔나 아야 메레데 즈포 건 중야 켄열 세포페 따르 다 탑적 마제나 러랑베 고람만도 고넨 더기 송소 원아 포

지금 맨춘 겐주 제게르토 샹천의 글대 냠답실초 레이징 로바남바 니처 자컴 맨춘 겐줄지라 노르슬부가 리주파가 저스 맨춘 겐주가 머기르가 츠툰다 샹천의 글대 냠출 게드브드가 소타글흐트르가 다툰다 환드미데 등이 레주파가 저스 맨춘 겐주가 머기르가 츠툰다 샹천의 글대 냠출 셰파 체든드 통제레 다투가 능나 리주피 저스 맨춘 겐주가 머기르가 츠투 샹천의 글대 냠출 셰르지바나 제용 겹 지기처럼 현중 개조제 차튼 리틀라던데 등의 머거게 현중 개조제 능크지디 냠출 망을게 등설 땡클지 레조바 머거게 지투는 레조바 머거게 지티 망을디 템버터 녀니 예니 땡클제 현주 드기저럼 현주 셰바 등 맨요르코 머거게 크르귀빈 로튼 등 데브진 겐준 능식비 정을 돌제 원주르 마샤제디 임바레 샹첸레 길비 냠출 살때 잡콩나 레조바게 저츠 현중 겐준 능식는 게 녀니 예는 귀바 등 냠식 사일나 저츠 현중 겐준 능식는 인귀 녀니게 공서 자르다 등 파마 버트 젠중 멍성 부 등 모 차우 등 장무지 치료 급세레 겐준 능식은지 제컴 현중 겐주제 샤실리 등 APP라 샹첸 럼비 현중 겐주제 샤실리 등 겐준 능식일제 현중 겐준의 녀드브드기지 레고 녀사조 탈음 나초질 때 등의 냠출 레완드바 명나 메브르조 추세레 냠출의 셰킨가 현중 겐주강의 커질 때 냠식의 사이라 냠출제 망을 땡클이지 냠출의 셰킨가 망을 뒤 머거그스 토 망을 줄 맞추고증 냠출의 사이지 랑일라 냠출의 셰피 망을 뒤 타링 마젠브르 냠출의 셰 맞추고 냠출의 사이라 템부 땅튼비 로튼 톤세 냠출 망을 니스지가 추고 맨춘 겐주급 샵실리트가질 냠출은 레아메바 조르급 냠출 사이지 다통 웨틀메비 냠출 망을 디 냠출 실크는 마게르게츠 투는 랑글링은 젠도가 요세르 냠출 사이지 니튼 켈비임 헨칸데 멘주 실크급 톰비 마게르징겐 커비임 멘주 정을 등 니에 땡클제 멘송캉니 땡법 등 톰비 멘지 등 멘주 요실 소뇨급 톰비 마게르지 커귀비 정을 냠출 사이지 냠출제 등설 떨어서 잡추고 냠주샤이지 동철등의 종섭제 동미저스맨주인 겐출등 예능 내용 겐출능시비 마게진질위 동일디 냠출제 망을니 용족조 추구세르

0: 아니 멍포지근이나 리폰더 접고치고노가 린데시가 추음버고노가 너무 능슬가랑 지금게 통닥선데 더나 따르타이나 대랑 멤버 관더셔야가 능든 진능나영이나 리푸가 졌선데이나 도뜸에고노 로지 너무 샹글 백요나 다 동어만이나 리푸가 졌선데 전진라 내이나 당도나무 마이나 영님이 간다오나 니게 든다니 가랑 지금 멤버가 간다송 거치긴
1: 대인디가 네 리 조준도 마송디 나치나 니 간지나 그게 개빠가 개치기라 강위 강치기라 안데 참데시 쫀쫀주 망가 안데 내가 그리스 대임체 차토네 쫀쫀주 망가 디토 제네사크네 디토 냥즈르게네 레피 척치네 디토 제팅게네 아 단도서서 쫀쫀주 지침 쪼즈리 디쟁게 단도서시게 참메시게 독스미에고노 디마즈리
0: 레인자 정세비 생로 보나바 나랑친 더터랑게 코리글라 스콰티 십다 일이 됐던 게 10년 일이 용리 갑디 영어만 뭔가지 그 영어 나랑 게 리서트 체레가 요물라 스콰딩 같은 데 땅들 그 매니 체레가 듣고 긍라즈가 있는 게 요물 땅 희게 매니 또 뭐가 능슬링 퇴지라요 그 통지라요 그 더나 리프고 졌은데 이나 긍라즈이나 체레글로 먹은 게 됐더니 멤버가 체레 땅 텀지군이 내실지 잡은 온다 근데 흑치냐나
1: 단도 또 무슨이나디 아 랑글 리프고 졌은데 아젠데 이만도 하고 이제 조우즈리 대나 아 자크르 바 땡키시 디지털 다 리폰가 머랑가 리폰가 지체기 아 거르탁 아즈크 랑통가 아 탑창테 다 미지지 마친데기 아 텐도나 디디 작통 디마즈리 대나 아 디지티 전 거르탁 지티 전 탐제난도 조제토 창네 니시자지가레 핀판 디마즈 옛나 다 젠데 임바 마세 데레 토나 지체 체리가와리 데나요 다 아주 디폰데 탄데라요 시 노파체노 디마즈리 디마세 지와 포즈이나 케피 본체트 리미 아 그치가 메이나 다시 진데요 웨메 소이나 리미 자치 장아가 메이나 진데요 디타카야레 체리가디요 진데 만노 팀은데 참에 독스미하고
0: 레징 로보난 바 녀뭔가 그 영어랑 그 리부가 듣는데 니나 존재 주고 절대 니라니르다 초생은 주고 중에 된데 영 탈룸 라만 하마나 수도 적고 그 영 라라가 인지나 노틀 쟁게 탈룸 나서 관더라 인지나 조등 조진 비경리 나나 멤버겐 딩이 텐데 간다서 숨고 그 집년
1: 다 저 세군글라 카라 세군글라 카이나 아주 닌지게 내 진단지나 자 담아 섬통고 대나 다 니 리폰 소상지 전부 내나 나라스가 하마고이 랑가 랑가 인디는 드는데나 단이 지게 걸린다는 게지 자통 찍는다 뭐통 아 다티 쇼리지 쇼제자스게세 다티 미션은 다지 홍어가 손척만 던지는 아 벌카라 제와라 아 티위네라 속바 디미세 아 롱그네 다고 다니면도 좀 주시 한점하고
2: 이제
1: 디미세 도르 소상은디 메이 좋은데 손에 아 다치크나 하자마치 담바즈 라라가 상직득 대신한데 참도 시기 냥근이나 주시 섭진 준주만 거 팀스 외메 소이나요 다차라도 팀은다 아 마쇼인 긍주지 팀이요 근데 나 시기 혼 리폰라 가시 높아 침보쇼 대나 아주 허든 지진하나 손조는이나 다 아주 사마스 소리 또 차니스라 차치금 자지 왔는 롱근에서 적진 또 차 게마지기 게마니트 세강고 게마직도 건강 게마직도 동착강 동착신 절근 대체 당디 보기나가 삼아든지 주라대 시간이 리폰리 만노니 뒤쪽 초라도 만만디 다 때문에 시기 연든 버슨 속보요 날이 또 삼아가 지시나 사가 안 도유 동강이나 지그 도유 동강이 뭐이나 저 상대인 조린 니요크 대나 다 저 삼아 저 첫째지와 정글 삼바 мар ома халас кварангэ зэнок рангэ сача тунгэ шигэ нана сэг чи пэсон цопа юм дила напа мэно сэ цама касэ цама ин танда шигэ тэнэ липонэ хачон тунэ хара замба марчон ма юм бэр ё морца савара а та шонто кэрэгра а тимэ тэрэ ё чи сэна даши рак самбэ
0: рэзэнг рупна ба мэмба кунтара цонжэ на та волдыг сорык кэликанда нэрдэ тэнгэ нэ тулгалэнг кэрун тултэни на ба мэнгазэк нэк сэнгэд дукунэ нэна джомгэн тугжу нэ нэна лэка нэрдэ тэнгэ тэнгэ мэнгазэк гурок нэнг тэндэ нэна ян та волдыг сорык нэ тэтэни лэпу гэж цэлас кэна цонзэ нэ жуэнгэ тэндэ нэна yang tablum la sukwa she tablum la sukwa ngi tendana kang to na ding tendan ni memba kan da sung chi nyen
1: ori ta par den je yu na na shi ge yang da kwa song je na re te na ji tsu na chi zu zen zu bi gam zang da wa cho sin che shi yu tsu zu yang dan de shi ten na shi ge na tong ha chang ma zu yin de zo ju se ju men shi ji gu ni da zon de tu zu yang re te na se gu ni na dan di kharira gararira oma changlas ko chikchen jirin da shi chali ga wata na da shi ge chodo ha chum bichil chan ti mazir di chen ge da di chonde saman da do shi ge chonde ni ju di wari wari da gong shi pa na shin te mo tsil tang yang na shang tu la su pa da na ba na chu do nyong bi gu ni ten je da shi ge kar chin ri yolum nil da sim ga ta sen rang nil pan da li ji jir shi song shin da yin na Tā chīr sōng dā nā tā, tō nī sā tā kāng zī nā, tā nī jū gā nō, ngir chō shī jū mō gā nō, nā wī nā shī rāng zhīn sēm gā dā nā chāmbā, tā chāmbā tā nā shī tsuk sō jū tū mā zā, shē chī gā, tī chēng gā, tā ndē yī dō shok gā shē wā nā rā tū mā lī gō nā, tā yī nā, tā nō mō lī rā nī gō gā, lā lā zī tā nī ngkar nī jī mā gā, tā chāmbā tā shī gā rā nā mā rī, nā chī nā tsō mbā gā, nā nī nā chī wā rā nā mā rī, tī chū Da sama se tsik la da tsik ji sona ne tun ji na da da sama se tsik tsik sona ji ma shin da kapar gi ni ji yarang da shi gi li tin gir chom ma shi yarang da ji sham de kar sang tra ma ma da cham de na shi gi hong chom ji de shi gi ne ka yo ge de jeng ge yang da zoi na shi sama se ma tuk de yang li pong gi chuo ri shi a li pong jung de ge tu nan ba na zu yo ge kan sang tra a da da cham de kar chang ji da na da shi gi sama de jeb tu na jeb tu tang de taso taso ji song de ge Nite nopo meni toge ni panba yo, nite namrik tangje, nite shige kam tangje nire, timu shige pesung tsopa ge shige yonde yo kege. Oti mayin bare, matsui kardin jeje nana, nyamtub chungla sechi trikum sha, diogo yangshan jila chungse ten, nyamtub rangla tangtang shema so, rochi mishi gangin ten, dudun nintsan zorcha ngishung sha, tani mishina sori junde shige tolum maung yo nari.

생각해. 나도 표현이 루가르키 자주 인신. 루가르키 자주 침부티 잠닝르 기튼게. 표현을 다 바라 레저타 칠레기 루시 규제파 남게 가져신 중외체. 유 예론 크윤해 창롱 중후에 심어 칸조라니 깽아 대신 루히 뉴르고 니베 공기 동남의 루시 하장 망부시라 야지 망조쇠 니부 나오마세 루시 디다장 토강기 룸부 당신 표의기 러룸 강사를 교육하시 대나 공기 치토미 루시 고니 예론 흉라 피바르 거수쇼 시비 루이 주비 뉴르고 트니 나즈 공라 중은 리마니 송 루시나 범모 빈숨타 강갈하모 야조 까말리 세웨발하 년양 보냐라 소바 망가치게 나즈 나지 소웨는 비 초소 전에 년지 너웨 왕비 휘타 이기 신설 카데미도 차차 좀도 주의시 텐제 송사 텐디리 센타 그비에 셴마 칸줄하기 년지 이왕 초피 루시 스니 카치 림비신 그지 슈진비 나즈 쿠싱 나니 루시에 대다 냠도 능기 니제 팀베 루시기 뉴고 대다다 다동 니에 심베 론담 윤종 예나 미나 컨룬라 치첸 당자 셴마 콩기 림비 루이 추바 대다라 뇽르시 난가티에 삼예 컨데 탐보 차낭 민줄리 세타 공부시다 천주 주마하가 고니 예루 슝라 피바라 그스슈 고니 차오 남도 용우에 민디쇼 몰야 시모 칸줄하기 치토미 루시티 고니 예루 슝라 피바라 그스슈 시바티 세로나

아발라 나즈 치트 피프초 예르군 뚜지 메발 니리 메발 푸조 참이짱 아발라 더동 찌르 두비 메스티 아베 봉나 따도 쫑어르츠 샴라 아발라 시베 루시에티 세라나

0: 규태 레든 규제 제바라 중앙타 계급 리군기 갸제 당유 리집에 죄토 렌제 상부 중회고로
1: 리장키 바르메 총통 미안라이타 제제나 외고로
0: 이른기 어리 총리 이른라 초토 각도 메바라 소고점 유지 주바타 계지 농진 치시를 착배 고소인
1: 샴나팅디 선주기 난퇴 집진남 선로낭
0: 디글레군에 비비네스 계급 기조치 시진핑키 세주주니 경아조 비지 미마 소관 침으로 중국의 계된 섬진낭화를 피해 바르메 총통 미안라이타 제미낭화시 계급 기조치 시진핑키 세주주니 경아조 미마 소관 침의 솜친 장마라 제군인니 Parma kye chen nyam chi jitun kye kub ki zong tong miyang lai yi rang kye la kye dun sam chen nang wara gosu shu pashi. Nam di gom chi tang ching to din chi mi yok ting shu zog chi kye pyu. Miyang lai yi zong kuru sam chi shu ro nang kye che su zong tong shung lia kang ki zhu ting tang qin chi bui bu zhang nur si tang che du bui bu zhang so yu pashi. Zong ku zhong yang chep chi ju ki wo yun zhong yang chi cho le dun un yu ten kang shung lia kang ki zhu ting wang yi tang 中央书记处以书记给定委员王小红所各诉修为结果的修约。目前热切主家给巴马坦中国结构民币揭露追踪切约不是。明来以习近平给批评我中国民马经追马给十分主家了随心闹事。结构民币做大随心的批评特别明天十分主家给目前南极主家了随不是。明来你习近平给点说那么大了让给来给定层面那么的批评行事。 各组修为结果你的信息主席习近平谈总统名来以见面闹事习近平给中国谈巴拉马结构你比我了并对这话什么预报谈其实总理罗顿去顿住松村托克他巴拉松图各度娘娘谈苏松若日去报谈推木托西的娘娘给杂团团将啊塔尔别谈冷链大会结构谈结构帕拉扎娘给大谈进报谈你别娘给级别别算对于 中国在这黑面谈官兵空洋及毒气阵地巴尔面帕尔基这话空兵东局地他国的亲戚给内部开进托交过去中国能西来提取密集别杂团军用去把他把马的阵别杂作西局地巴尔面密码用了去把巴尔面党王谈阿空萨加恰藏了松军去把他给别的他几度去把巴尔面西兄三倍空兵谈地价了解决了车轨阵地给村谈参把他 미마기 지구르쇼베 양탁베 콩비 넘부 수십토바 제바라 갸뷰르 체규 인시 대낭규 시진핑기 타루니 중국 롱아센 쫑베 고츠베로 인베 중국초기 바마라 콩비기 냠뇽 냠주타 쳄시테 자조이지타 콩비테 니기니펜 데자테 튠주르 군디 미추링네테 냠제타 펜주 제시르 짐바 제기 중국타 바르메 레완 직튼 소바 냠토되디 계급미비미만라디기티베치와준바탄서쿠기시디탄콩비치리기티베치와분두유지대낭규 계급미비 규지 남지 님준 체배 나지 남장 식인배 초니비 대자 기린 체배 문주 차긴호 손에 남장 수주라 군디 대병왕 당리에 바르메 변조 피게타 망수 릭주라 대교로 치고 중국 초기 바르메 사용지 기계준라 갑교로 숙친 체바타 중라 제배 로교로 대외 망와 등교 진리 냠도 중국타 바르메 니페 냠레기 등규 야고 준대유 초니비 차토 겐게타 陆军科律改版土在国军所给你所起居了母体东地年不当年结合你被民满给开边塔叠加松军丁地协会中国初期把民初看你西北准备起不去西地东地了滚地当年把民情绪有人叠归用我切把的叫叫了起居塔天里把民结合塔民满给沙瓦塔普给开边塔团结于记你就能约明来以 巴尔玛塔中国本地杂志了陆军舆论电信托克特帕尔松图平均若让他夹不住了七八塔西的娘娘给杂团啊他用些年金色结合瓦尔给杂作肉的这话颠不足于八塔一度娘娘给两万七吨错把对比推三十八百七十九星月中国教育体育人员把人民批给电令他西的冬季了给人民被夹不住了七八塔巴尔玛教育给偷气气修就他 中国籍给杂团了最送他几个学习营巴尔曼西兄三辈女婿有个给南给

지디탄 폐기라 군디 동화타 랑 계급기 내추단 상피 첩시 럼로타 폐기 조람 추시 푸르다 지진유 중국 롱아 생기 철규 종합아 락다르 체발 군디 당디 바르마 추비 아시아 김치 계급라 고급 계진 고든 제유 바르마 초기 중국 초타 초용리 냠레라 슝누이 잡아타 바르마타 중국 변조를 파르캠 튜모토 준티 뉴존타 마초기 추세 토로 동규 리구 지기유 바르마초기 바마르 예비 중국 마조 제베 켈레타 대신 미네 대자라 세대 통신 시바단지 뉴슈 유구 견송 제규이 바르마초기 중국 초단 兄弟 탐습 제디 차토 견기타 로진 클류 갸바라 동디 타직도 당해 타삼기 대자 대능 송경 진대휴 바르마초기 주시 시진핑 기대낭비에 콜라시비 최고 친부 시리 뉴슈 유구 갸규르 시바타 중국 초단

0: Ibn Juan Mi Top Dan Jue Yung Gi Gor Ning Gap La Si Ti Zhong Gui Ji Jin Zhe Wan Li Jue Tan Juan Mi Top Dan Gin Song Le Gun Di Dong Wen Bie Zun La Cai Tu Ng Ao Jue Na Wo Xin Ta Ding Gi Ling Ti Di Ni Ru Ni Zhong Gui Ke Lin Ti La De Chi Bi Ja Zhe Se Bu Xi Ji Ji Tan Kong Gi Yi Ra Gi Nyam Nyu Tan Song Ji Gi De Bi Luo Ju Zha Ka Xi Xin Yi Ra Gi Mo Chu Tan Ga Dong Ji Gui Lu Ji Gi Dong Yin Cai Mei Nyang Yu Bi 시드타 공기 피해계가 완제티 미지 용기 투무기 완제시도 지구벌리 기급 용시시기 기르주 집에 믹스기 완제를 지미룽시 송바시 공기 중국의 야르게단 타르게 티웨체와 용의 민둔시보다 접지 기급 티웨망와라 중국 변조로 타 첸제 징니지기 피해계리 펜바 톱톱이 저와야 지구 유지 송도
1: 你现在看四边空城当期给及书记偏的大爷三个月七天接着谈林几个人你中国的各位能从多对局的谈空气他定你人你给三岁了别的地别曾经是因些送一不是有人们送空偏的大爷中国的曾经听谈不切信毕竟你广东起深圳派谈天内解阳派对云行部的各级七四谈快乐是比落脚给出席的多国期间四边月日说看起七四名的空气中国南边听着见起我有内胆了派谈你不严细听谈不切不是空气中国南边听着见你便就给派谈他曾经也退内我们马赛便就别给谈几错电力你不迷茫给地子谈送这起别托内体会感寸过月级送多 偏的大爷，中国偏的铁，通的牌松脱，慢起错啊！雷速动玩，没不适应吧？阿拉用错了什么错？中国盲错，监管苏西严重，结合给偏的国领个，长眉钦差去错啊！雷速清白国领话的，没不错，未碰谈生生军用话谈，他们去给中国一谈偏的给电板签约，他前拿选米热错，我前三米配备六岁苦格谈。 作为财经，偏见的普通级托比吧，阿拉托难穷西送一不是。偏的大爷，中国偏见的人民体，便做偏见动画他，卡塞为基础的名册你，你把图送这些归路他，给个偏见动画他，迷茫的从阿里所动画你，你把图送这太空去归路，按错了线索就越界送一不是。
2: 天的大爷，中国有人的名册他，龙岩车轨，提前卡塞顿别，批给特区接了的呢，来团开前了滚的单元。狂我陆基森吉他，龙主查给推出那，每边几个场所被准军控他，女书记，闽南了拍下什么下月吉他，狂去，铁达尔因别忘去，中国的你存在三对他。 温泉苏州门西镇管城镇边角所开矿区，快乐西部温泉读书所开挖地内，中国南边停热前了，约了给新疆南边七人预备，南屯拆卸日结算多。矿区中国偏界的人民里，按说了边角偏界东区地，你把土基础的名册卡塞它，送至七国不谈。 给个偏界东区铁通的牌松脱，迷茫的从俺雷苏东区谈送至七国别，落住扩展前越级送一不是。况且明儿给级突破越南切入中心越南，三这一期东都讲杨思通个月，中国的你可能是被电令他，俺们嘞偏界借用为读书开前行动口信月，中国充满人路特别复杂的呢。 俺们这个做一个网站了，送给电不切吧，俺就去过年日记谈。况且中国通的派松图，给及接近谈，给及只为现在测试了，正确切别门系统。另外谈春门前呢，每天别切线，他就去过别年些几个月。中国俺们来谈推门偏见动物，提醒给科技打完了正确切过别说，打完年些切不贴。 听个怎么领给我那句呢？开讲心都千万适应不他，可能是比如老早给科技念来了，管的东人，中国刚才那个体外全部短信越级送越不行。偏的大爷，听个怎么领了，我说夸你，三些忙怎么他，正规用怎么去个提热级他。
1: 콘키 니 중국네 통도 중화타 스펜타 타나 유럽게 망초를 셰티 유럽과 티웨 망부 동원의 고점디 중국 시도타 귤륜 문제 토비에서와 유지 소부타 콘키 중국 랭문 망점 치벌레 카데토 밀랑바타 냠레 티웨 망점 치벌레 쇼카 치네 카데토 밀랑바 Pinchun Zinjo, Mangzam Chibale, Rangi get Dulu Shin, La Zingi Ki Jermi Rong. Junku Tiwe Shun Chan Lutun Ki Gigi, Jilam Junku Gundi Dong Chi, Tiwe Kegang Chiwe, Nubatun Bichi Gu, Yi Chi Yuji Sun Yubshi.
0: Jermi Bush Sobe Nichara, Jermi Berlin Tour, Chajin Zumlin Sozin Sone, Sujun Lidita, Chajita, Langur Tunlin Yungwe, Nichi Minimangbu, Midabjin Nugi Tunzam Jimmy Pigi Tablam Lamine, Chidur Chi Yubashi, Tundur Jugin Namgi Yungkyup Dungun Zinchibra, Ain Dini, Cheng Zingi Nangdun Chubne, Mulun Zumlin Gishi Yunjingi Guju Chosu Gushin Yubata, Sujun Lidini, Chi Kechiwe Piju Chi Yudun Yursi. 중국 AI 탄위시변조로 냠제 딩섭 용어 군대 동위태 뉴브 티웨치완 둔신 유부신 보스소비 린진린소기 주시 화동키 미수 주미 퇴련 용률 피견조의 퇴잠소 립유야 시중진기 규주 체유티 아르시 피주 체유 투구 참부 유멜의 투유 티나니 소지 쿠리유티 응외의 퇴규 체유도 유유시 김자서 뉴욕시의 쿠리우탄도는 소래쿠일 천댄젠탄 춘진투비정신 티웨치와 딘유비 미수주미종달탄 림주체유로 티웨양창부유 소지니 꾸유지의 남부시 인부마시 종달기 남부시 티웨양인시된도 화동기 주지미 랭겐콘드주부니 쿠리우일 코알림비 바른 균도 슈진조신유부탄 중교르기 징류 댐비 추지미 통조르타 렉소르 소기 시소르 뉴브 냠지 치고부터 로그드 지고르 말라기 초르다 규 추지니 응어캄지 댐기 지용기 시소르 응윈규르 치비 속신 시시 마원비 추지미니 락제 튼제 깡부시 민버라 체트 냠지기 말라지 인시탄 공기 체제 말라타 AI 송지 딩습 치치 신의 퇴용어미 토기 징류진기 니르주 응윈규르 치토 탈룰롱고로 보시이 중국의 주제 미디네 주디 산이티기 냠레 로드타 냠레 사르드 체규로 진동 군디당와타 주제 미 탁주 취시 심주 사르비타 체련 최다 티신 총례 진도 규주소 진 요수다 유지송도 AI 퇴례 규주티 알리바바 초비 주시 蔡中心기 콜레시뷰 천재 니티 킬레 친뷰 멍윈보르지 다니 AI 소전 주준 치신 유바타 진지 셰프슈 총바 체제 코네 탈르마즈 동공은 바체나 아고르 통주로 계동 잠생규 인신 중규르타도 모티 퍼규지지타 공기 자르멘타 중군니 콜시비 수준 리리기 기급 케진시 인빙군니 소지 청시타 튼기 규림기 청시 소레남비 청시 젠보르친 유바타 AI 니 청시다 카체드 메비 튼구 티웨 양중규르 소레기 AI 피기기 멍시 케진시도 규규 지지송도 蔡中心기 AI 이진부지문니 청진지기니 무일운지디도 폰규르 체규디시 마온비 구급니 추지미 코나르 유부마인바라 무시변조로 타제와 유비 규규기 남바 유제르 라리유 소레기 청시 창리디버디니 AI 이 튼제 심주 서비타 튼기 수주 뷰제 십제 체리 니르균 리규르소기 루지수 누방알레 체완 듄투비저와 유 수준 리리니 AI 이치 명운비 뉴슈딘비 피게기 카조 제시돈 규르시지 송도 다중 랑고르 초비 토담 리진렌 조기 주시 아부모이 중국 처음부터 다중기 퀄리시뷰 사르드 말라기 초비 케진시도 규르유 다중기 중국은 자르미 피비 시균 치슈기 심주 사르베데네 조유바타 소괴바타 년제 사르베미는 솜동리 계유바마세 중국 킬레 망부타 냠레 딩섭 제유지타 공기 윤도원 요비 총지 쿠리오 중국니 칠종기 총지 케진시 이범한세 라제 스타르드기 중국 케진시도 뉴르신 유지 태가르 송도
1: 아랍 최초기 최빈 야마시 니제 콩 중국 서구비 이토 제지 탄린 지급 어중로대 정화티 편춘 진조탄 편춘 능세러 티주미치바 니기니편지기 도시토조부타 조니비 편춘기 디웨키벤탄 정화유비 내튼티 통드 파르숨토 로댄 굴밍안 편춘 갑결시기유 中央内提国内西部落脚结合央内给北村土口越界送一部车。也没写第六年中国坦俄罗结合完清晨整完组内落定就可为落西银别。去年被中国乐脚被普遍起着的整完组给了学习月。中国坦俄罗结合完起央内提这边困难天年生息起不起明白长下起批给肉的中央组局明年批给着性别给客了攀论起国个盲头东局提引起损于不是中国坦一直给太大数一时便就冲突年来归宿估计南极年准南产了别下年也没是估计南极年准起出国坦给客看一批给特具这对丁色切的而中央来提最近期冲突内可追谈几点破局谈米特人女女局长嘛城市间给出局所给顿车客控诉军车没把改革东局的官地东局引起送于不是也没是局级南极期中心我而中央来列俄罗斯科技设备给特具内部提稳稳进进期便就谈批改革人谈妥局域去年被年头准备出个谈年来亏金主参加苏镇马拉杰给俄罗斯给第二三空冲突谈马就给及扩展扩展及给第二开前些都考虑了让人骑行越界算不是也么是估计南极严重气出过偏村正确采购猛吸的气不谈你给你偏每次都切的估计南极气中气火而中央来给团来南极定色了工地暖点的话谈社会给军队批给了人的钱呢偏村这队给批给七十个月俄罗斯科技人为批给给国库谈特具每次的信念提出呢偏把电地拖不切的可能是被边疆内弹吹击，内部阿尔维托尔东国系送入时，也么是俄中期老弹之年突袭三百桥北，俄中期两岸集团初步对信与不提妥呢？去年被突猛批改了本地动画谈，有人点令他，他给用我级别突猛去争端问原来，结果看起逐日定价谈，女局定价，那么是更多城镇间去出购了。军队批改所可能是被人心气争论了开店交班且就给组织感情越界送越不是也没是秘书干的第六道案的次几年来送中国 FGK 亲自这晚组别给客我不用送了国车杂恰给其他确用的拉达起给国领域况且听个松江人路给秋龙切入中为给中午国车恰样当我提 FGK 甘肃前门那边俄罗斯科技起来看起中国创始前部的修改了让人同年三年提给所来建了规模体育团连续给国个对个马赛可能是比如老教给科技变成从头年来了凶论体育日子送于不是
0: 那次某些面干你三级把的领证投给球队雄组面干开启去的是你些对马的差不配件国的面干给从前同阿的是那边看与不谈那时候你天南给那边车行时经不谈给把的那时候全部动过一遍军都加速了两千把的周边给不提两千怎么下呢面具七把的民主革命成员那时候给你看都出过送送给一遍俺人带的七九数两千把的周边我的人你给捏住穷穷是有几些有不是年来年三级班给随军团来开进的车型不谈出去给清藏忙不是年级班的电影从年轻去年不明年为是给年不得不捏住牛娃们样的捏住跑马的那年年不都家族的九年满年恰过去不谈天内都是车大的拥抱过去几个月不是人你的王位捏住有把铁道年家族的九年拥抱忙都当头把村居员们文家你为罗先生接不谈改变能数军器没有切入青年出生体的错道都给不谈年轻给朝外完整起被军队给来个提大刚刚切入青年那时候的比你不居民文的军呢苏北那句提清藏机给错外谈天高的这位员那时候给开的家族人中没同呢拥抱面积限度那是某些面干给四个参加呢三年提给面对面的古谈特同中国面部人员今年半年，三七八了肉球的期间，中国面具如何看？送出三个比重的信。面部年半年超近的内心的尊重我谈，超新鲜的那时候跟进不谈，给不结束生命在我谈。天天炸弹的称为五个比的信速不到左右。是这个面具看信息的呢？坦在你内用我啥的模样？内把的四个比的面具去信用。 罗贵孔都四个别个萨利姆伊生命三分接头给面家中国面具如果忙不列不谈对呢萨利姆伊通面大将他罗不将七八年接受中国面边组织后过去七八年别尊七月别他就空给人义基部罗四个别面面具接头给员萨利姆伊中国面部提达尼超不谈几根银了能不样银
1: 俺们娘们都三么三么他娘们都那边的面具级别决定了平均我的自动什么差有几限度一人给总统非自西极洋气年前极度托出都十七八个一人伊斯兰出错给空洞忙起为一人他二十三世纪退役前每天七月八他 Kanti, ari yiren miman ki kiwan la zigur chi min ki chue sim ngui la shibje che gu yin si xie yub shi. Singilingi, kongsi li cien yin jun shu ki miman kia su la tan zhu ga yin. Li cien kien kun nan kien chan patsir la shi. Siam la lingi ni mu tu, ngan cui chilam to gu zhi shu bi li cien xian dan nam sen zhu na zhu. Di tan ni, kiran ki sui jo ding yu.
3: Ba si gang ki zi ni ang da di xie bi ne, gyu zi tun yu ta, shibje ki che zin se bu tong tu bi, lo de bu nang chu.
4: 前屋对战吧，擦糖阿子农场军兵呢？地摊里阿片多钥匙。地摊里，既然去下部屋头去，写了这边几里啊，恐怕家边边呢，自然我就用土个子。那个住的战吧，刚过了新兵呢，吕军因为嘛菜，看多呀，让国人家边那就来越土个子。地摊里，既然去恰南去，看你一娃去呢，天公养家的偏就东土。
1: 给过去接龙珠杨四千呢，地摊了偏多千不钥匙。
3: 地摊里，对他那么贵的托囊钱贵的，千万小心。吕总给讲了，我讲给军心给，地沟给苦了，俺来也都住着。
1: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

天天 人家 서로 무투투 찬난 걸세 따직 마당 따직 당 시베디 냠주 슈그힌 야다 시지 도두지 슈베이나 까마링라 자니 요시 마세 파르도 서주시 양조 용초로 추니 요시 망원 파르도 통주시 셴방 안소로 시에니 요시 마소 파르도 견주시 숨자 휴라 디네 따직 마당 따직 당스나 디네 따직 마당 까마링라 당스레 다티 아마 심바마교 시스나 드르단 콤바 자네르 두히 디네 푸지 마다 푸지당 디네 푸지 개이 줄라다 뷰 아마 심바마교 담타 이지 자네르 두시 디네 포모 마다 포모당 디네 포모 시레 기도당 포모 아마 심바마교 스나 샤브루루양 자네르 두시 지브티힐 아나츠냠 두시 세나

주도 렌제 소로 현찬한 종 고르시 초베 첩튼 체베 난도디 그르슈힌 시지 두두시 슈비이나 여롱시차 겹리 겹리 차라 시시 탕가라 내수디와 냠무 내수디와 여롱슝라 저시쇼 차이 쇼고 예바갸라양 갸피 튜름 좀바 테네총 차이 쇼고 유마 벼라양 벼감 디게 좀바 테네총 세브데레도 덴덴 루시에티 갸지 선보고 렌게 주 규마 친구 유세치

0: 나가문에 타파르 중국의 척도 부르워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지

0: mi kari sina lobjong kale chi la lega tsugyu yang kale chi sir yang kari tsowa ka sik chi we mi zi ya nyingu me jin mi yu di le cho mi du se su wo shi
1: ke ji nying ge ji se la ke sung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u bu ro cha sheng a kho du ji ge yue
0: ke ra lu shik si na shu bi ge le ke ran ki ki si ge ke ran ki su bu ji se ki ga che ga tan shi ju san ge nu sh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는 양 계란의 제라 약체 추설지 포화디 대공리 덥가시기 치료가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체비에는 가치지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우유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 약교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지기
0: 제사 먼저 지시 주제 정이 기초소탄 님도 별전 제비는 야고 믿고 갈래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든 비 기직만 제지 계란 가주 옆도 묘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나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되고 미비유나 제니 체시 이는 양 복등은 주로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0: 김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니디에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나웨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튀닝기초

휴도 중. 소스 남비 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 토니 겐쿠루마 소스 남비 토니 냠쥬 소스 남비 토니 타쯔 소스 남비 토니 가신 소스 남비 토니 북두 문규르 치도 비붕치 케다 냠도 중국 디니 저니기 남비 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中国南北铁路线，中国南北界的北部线。

0: 제와라 응어구에 제바. 주시 시진핑리의 뛰어난부에 콜라시비 최고 침부실의 배티기 합교를 쥐토. 중국 초당 렌토 니페 냠리의 띵섭도 당리에 계급 니베 침수 리공기 베리라 군디 동화타. 제된 우유 행강타 면은 소중 소기 냠리 갸지르 동두 유지 송유부시. 띵종리 제체낭쇼유. 바르메 总统 명라이 제주주님께 치주 남디 고무치 당친도 빕니에 미마 바위 천수 도리나 대쉬 미도 표유부시.
1: 디글레코네 비웨네 추 중국 중앙 첩시주의 윤례 오윤 예용 스루제 주시 왕후님께 제주주님 비징토 네벨레 체제부장 시시알타 제체낭유. 왕후님께 니동 주구로르 주시 시진핑키 네발라르 루주릉신키 예퇴 첨진난데 중국타 네발레 저와티 콩베타 탈게르 초베 미름네 미르파르 자조기 텁주 냠네조 데저와라 렘보나휴. 중국 네발라 탄렌토 예크니비 구치미네 텁주 니지와 토링월키 종 윤춘체바타 첩시티 편주 이치 습도동화 ngwenyeri nyamle thamsa biwa jie chen the zhongguo tan neba le zhe wa yun xue mei pa de dun chuo su kong bei zhu yu ru gui di dang tuo ge ke ni bi mi mang la pian ding ngar bei le bo zhong de yu zhongguo jian wu si zhu qi tie tie le ge hu da bun de yu jie song yu ba shi xi xi er qi zhongguo long a zhen ge cha gu jiang a ba ge ke nga guo zu tu pa de zhe xi de le xu ba tan kong qi zhu xi xi jin ping ge wu zhi huo zhongguo ni ji zuo ring lu ting re jian qi ge ke tuo qin xi du yu ni shi. 尼巴拉坦中国杂作尼写的娘那个杂团团在爱蒙西托作为是影片尼巴勒中国几个杂团了自从他几度学的读书坑容西克尼巴勒阿空撒在见天中国了我国切别七个电脑别的中美西中国小达联图娘那家几动画坦孔别坦他的念书给日故修行月节送一把谁王东风所接着拿修学第一个问题是 계급기조치选拔韩正기제주주니经常中山东青岛书各准备监控职位公司国际明年青岛无所及古宿结果的修补马斯西西追长也不是韩正기主席习近平기监控职位公司中国的孔别东局路在对通信能行也不谈企业给马教起来기中国有了最过一谈听了偏给组织能修备去女不给钱准备接把了开连听马能约 中国军队行，比赛特别空白了，滚地东西也不谈。首先，特别汽车国一驾驶的当天，怎么里边就是叛逆周围电修堂归属给中山的狗肉了。监控周围公司空白永久了，加起为出门了扩天监狱。中国罗定局民行监控周围公司中国的马教列大的用户堂，军产行空白周局的监狱了，前提推木托，你们的杨杰给制度电别中国的对关系送去。韩正给全国系电邮体。 今年中国在去冲着进步，两句小句提醒。监控职位公司中国的马教协助切入当天，表里给从所谈协助扩展协定，三米线把的空白给帕克姆萨巴对过。年年团队人不给国格萨巴，他们自己也不小句提醒。监控职位公司中国的团队两面定十的当天，推木托扩了十倍，针对给你们休息的动作提醒。所以，三对空白给扩了有三巴西，两多对不提醒。 监控职位公司中国三对一通控配置抗力解脱，六当这一年，俺列定修电波塔，俺列孙修电波，俺列战术电波电波解决，三对控配给扩有三八十多个。十年，国营业务业拿不三八十，两多对不提紧。监控职位公司目前呢，团队及编修的去年呢，国做的国营业务业给解决编修给扩有了松江塔几多些年。 推木托，考了十倍团队指导他，扩展指导，点不永久了，松江下关系对人员。韩正基，中国人托个他爬了松土，国营南边怎么边就是给组织不他，考了十倍推木公平了，滚地动间，结果看给起来给，你别娘们来解决了七根建议。中国考了十倍监控这位公司他六当这一年，年不多，也团他三百七十九个团队员。监控这位公司讲，目前呢，中国的马脚七不他。 中国舆论社区协定，中国阳性加七百四十地图，空白压力拉过头皮，热话越界电浪源。各地监控职位公司估计明年青岛无所及，监控职位公司谈中国的六大阵地，龙安县中央办三八谈，中央的超速越界办，决定做了决心。西乡给第三谈，各级职组监控职位公司提醒各级职能给从别团所给团别所，没团结拉什么，无所能效益不是。
2: 나무 최진기 양다 인디네 좀 뒤에

0: 피규르기 녹작인데 돼. 단달 굉장히 센심한데니 그냥 룬딘의 공부에게 드는 게 생규르 냠자리 제시.
1: 디글 레코네 비웨 네츠 이래 년주를 키 제주주님 비웨 네츠를 신은 어리 초년 이래 레믹베 초도 각도 메바 속어 잠규 어리 总统 트럼프 호르무제 초가 제주군인 용서 고지규 인시 주바시 대지 놈린 제주주님 체체를 차규 닌티 타메 콩탄 협잡 마체 파라 뉴욕 총서 제송한 키 다와 듄바르 지주 체규 양외 마주 놈키 투제 정권티 제진제레 아고르 듄주 튼주 탄 청중 레공아 심바타 착세 갸증아 탄 청중 예니 심바타 다와 예바르 지주 체규 런던 보른터 마주 놈키 투제 정권티 제진제레 아고르 듄주 튼게 탄 청중 구추 승기 유바타 착세 갸증아 탄 청중 레고추 승기 유바시
2: 디글레군의 비비네스 우르스의 계송부 제주주니 더 협당리에 대신배 인직낭 우르스마기 모두 요리마기 주변 뉴교타 짐주멍시 지구소기 미빈了 동디 당유 지주유 요리 작세봉디 지급특수부이 세주주님 요리마기 닌티토링수 모스크의 눈조장소다소 미빈망보로 경링내 동디 당유 지주유
1: 생길린게 콘세션 요리년주수해 댄스완제라타 바산람흰 레젠겐쿠난게 참수라시
3: Mimi Dajiki, Nanzu Lapar Chugiji.
4: Mimi Wujiki, Nanzu Lubur Chugiji.
3: Chuchudi Jiki, Nanzu Chuchu, Lembarchi.
4: Chakdu Bubi, Chijui, Muchi Hins, Lembarchi.
3: Michiki, Joyangsi, Gangju Checho.
4: Yamjo Rimu Joani, Nemji Dende, Yangsen Siki.
3: Suchu Kang Siki, Yuki Minam, Yongwachi.
4: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 예군 감사 샴런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리젠 슈구인 팅디 리젠기 낭튼조니
6: 중국 수준기 중재사발 러브리케 멍시지 구침초토 토구르침부터베 꼴타
5: 지주 총등 댐병아 파로타 퇴레기 상정외세 튜버디 지주기 중국 변조르기 니슈테 따다 야분진비 꼬로
6: 중국 피게르 데네 중화민 톱단르 군디 동외 락린르 악주 톱에 꼬로
5: 중국 변조르 피게 단 지초 딘리 용어 체규티 미망기 디기다 송지 체유지비 꼬로
6: 차제 점린 초신토 AI 퇴내러 추도 초부체배고러
5: 아랍 기급단 중국 냠레티 콜레시비 롤레 냠레기 비즈니 돈 교류위 고르소인
6: 샴러 텐텔리 생긴당 퇴시처남스인쇼
5: 로아비지기 멍신 지군 짐드 니차라 요한 니스바우루 초바타 콜레시비 기급단 서구 니슈 쟁을 하잠기 짐슈 총바 십길 하잠 짐드 나슈 유버시 Jemtsoto, Jungu Kile Yad Nishulazamki, Lady Chujita, Don Lam Chudun, Jolam Yuche, Arle Yuchi Jerzi, Jingnun Jimju So Kapungi Tunze Jigdu To Jimdu Chi Yubata, Jungu Sujungi Chumje Sabara, Jim Shuba Mambu Yuan Guyun, Jemtsoji, Logu Jengi Dikita, Sane Jengi Shepshu, Nasu Jengi Chushije, Jungu Jim Shu Kile Minu Shiki, Gagze Ling Sisu Kuryun.
7: 建制坦林期间中国企业年罗威日记蒙西职棍组中国国军队员切入清不坦切不及三年体给创制团在给女不坦捏用马子集体给协助借了体外投为拆进队员中国企业年罗威日记所罗威日记创制价值当年团在江巴七十多万七八年三年体给国国团体外参别团在坦协助他具取世界国团七八九所人有七星有几线度 숨지 초빈 잼디토 타딘 조준 탄소 잼 즈냐르지 캡콘 침부 숨르미니 레디 추지 로그진 티기 총진 잼든 체유버지 숨지 갸즈 지위 소레 체유 공시 기지 니르종기 진니르 관디이 로비지가르 소레 진기 추지 뒤지기 토부유버타 튼레기 멍시타 짐주 겐제 말라 중 투산 임바 처음으로 피해계 동의 민군비 도표 체점 유바 사네티기 버눔기 만에 토잠 이브지 임비 로그진기 직체라 토고르 티웨마와 지기 유지전도 된제잠마지 사네진기 뉴브얀 중규 킬레기 처음으로 갸지르 동웬 디교르 케진시도 교르규 숨지 초베 로비지가라 마조치니 퇴레링타 디웬즈간 준디 코겐러 훌라기 갸뷰르 체바 대단 쳇지 사네티가라 소종 디네 주니 사네티기 셰브슈미나라 락제 소종 지규버시 Mingara, Tunle Lingi, Sunny Tigi, Lesu, Durce, Gaji Kubjuzam, Singu Yubashi. Jungu Kile Mambushigi, Lingchi, Evigi, Chomje, Jigchigi, Lurgi, Jengsita, Nyergyum Mane, Zombe Chigi, Shepchuchigi, Jawa, Cherchimbatan, Chepchi, Jungu Kilene, Tunzegi, Buzetan, Shepchu Mala, Nasu Jengi, Nubjela, Tiwe, Mambudine, Chomra Dugu, Yuji, Dindu.
5: 列支主机起列起这批蒙西之国历来成为铁公鸡中国马尼尔起来蒙不西的家罗威这个领体埃菲这个创制设计开心制度这个月罗威这个人针对南兄弟唐不应比山西金标为了参在参与公司及业绩尼尔金丹丹给三国不拉铁公公司提了肯尼亚丹坦泽尼亚尼日日亚所几个多在局部蒙不预别 Dilu Evijigi Chomra Ngarwe Gyajir Dungzi Yuji Xendu. Jin Dan Ki, Zhonggui Kile Ne Chigidu Congnir Chidan Ti, Dabdi Congso Gyanba Kodun Chibani, Goygu Dara Ngakzu Chibi Chosu Rimgyur Chijin Yu. Lowe Tunze La Bishana, Kile Ne Sane Tigi Chomri Wa Zhanta, Piju Dongce, Tunze Ge Buzi So Tigi Langzi Shirsun, Tunze Dan Chushi Likdi Chigi Yubashi. 公司在这边国国的新年所准确的团在提三年提的能系统陆续撇去切于阶段体外参不起的余子限度中国几年团在这么做托极度托对不提到年蒙西这个贴布呢罗非这个业绩年来的国国养成员这么做给国族切归难受跟罗非这个蒙西这个属于跟国的话
7: 马斯莫勒以三个月前的谈论起个中国第一孟西智库协会工作批给我们在特别穷年FGG孟西智库总军提议中国年龄接下来进入日话起个月级军度
6: 第六村土可能是被我所用从其女婿切入松心社会启动土堂国库卡托了松江人路国务地国所给金牌责任给变成了母体书金所信誉给中提我中国大瓦唐不能安排派的其中南镇土村不来母体派的月其给今年就谈一些明年中国七处从屯起村村扎当此为托年可能是被 扩展这套出去中国苏军给年轻他真正能不能问不满事从这套中国编辑部在特别批给周围以及二位切入清月别文字接不上中国干部级别属于年退用这级别城市联文办年冬革命艺术资助率当我谈不能安排派中国七十东塔南镇一个高速青年我所用从其七十东南镇去人谈同步了 国统区的青年学堂前往给他塞出四百天推送不来感觉中央谈成熊松帕罗塔帕车当我谈不能西北盘来感觉长烈我谈成熊西托了青玉不是当我安排派中国大人七十多南镇当我松对马的国统区的七西来给玉不是团来给国把提国的是被密特人类给国国谈马脚给批脚谈团别中国七脚从团去城西文巴里给为国间开前西金别文字这个玉不是 彭博森克尔康克内族别是AI子女孟西族中期策略给中国参加团结用从朋友的规矩切不谈宁立不谈自国直接给其中南镇朋友的给温塞特不平约当我把中国老人期间其中推送不来记录你东家民族松伦村期拍摄脱序什么谈自国谈罗拉其中拍摄你东家民族伦村期脱序什么解释 马来西亚新州日日插班托内族别娃中国七东安排的概念中国编辑团团来给艺术文员中国金融给七东派在高速前不谈南征阳七七的盘内中国给南给苏州人日谈出个提醒跟参主委团来扩展他扩展扩展自己批给了偏不投票纽约三百团来开工作中国七东去来吃体会点不约 李老在谈为首龙罗所团结到我谈不能安排派其中七次派车托外军空投票牛津编辑心中看起年许难为啥社会启动突然可能是比女军满年托了七年可能是比讲到他参加团结给国库俺的位置入侵也不是中国推过参会团结这他谈细菌进去团队立下定别进去女军人空派为首金破车 对接给中外援军讲到南京这些谈AI拆迁所团结给人工真正的军队安稳局的文件签约不是传播者那么近期国不一样期间研究的中国七座从团艺术给开启第三十个月当我谈不能安排派中国FGK给客户的七座南京七次国统区的七级谈前往集团三十四年六个月团从不来国统区的七级来通马的给话题 推送不来解决局给谈成就你拍月推送所中国以下加入南极谈约入南极拉丁米林所社会企业其中南京给拍摄仓嘛常年一言生于不是互联给及错别年许难从团绕的南京企却将被冲着拍摄企业年刻女丁安生活谈三十他冲着军队安加七十七年中国其就从团去普渡国别女不切入修亲情于别文字切不是 今年也编辑是为开进西格瓦的中国七九从团去批脚亲笔那么进去从团绕的月可能是被从团拉索的门西点不行订阅中国一下下来南极自国托冲着点不足不满塞埃弗里克给客户谈编辑从团年来起个切入胡大大年埃弗里克亲自作为给客户我不用送了国车砸车大月 其他不提到去可能是被从团拉索用外地狗轮点托别别文字切不是中国人怎么能去说着咱们也不满事体会怎么能去冲着时间因城市联文吧到我谈不能安排派中国人自己前呢国统区的七个谈顿顿顿个南征切不提推送不来赶紧艺术谈成全安排了也不谈 当我安排南征七次赶紧艺术增进谈成全安排呢到我送团嘛推送不来

0: 유르기 징뉴 덴비 추지미 통조르타 제그소르 소기 시소르 뉴베 냠제 치고바타 로그드 지고르 말라기 초르다 규 추지니 응외캄지 덴 기치용기 시소르 응윈규르 치비 속신시시 마온비 추지미니 라제 튠제 깡부시 민바라 체드 냠지기 말라지 인시타 공기 체제 말라타 AI 송지 띵습 치치 신의 퇴응오미 토기 징뉴 징기 니르주 응윈규르 치도 탈룰롱고로 보시이 중국의 추지 미디네 주디 사니티기 냠레 로드타 냠레 사르드 체규로 진동 군디당와타 추지 미 탁주 추시 심주 사르베타 체련 최다 티신 총례 진도 규주소 진 요스다 유지 송도 AI 퇴례 규주 티 알리바바 초비 주시 차이중심 키 콜레시뷰 첸제 니티 키레 친뷰 멍윈보르지다니 AI 소전 주준 체신 유바타 진지셰브슈 차이중신기 AI 이진부지문니 청진직디니 무일운지디도 폰규르 체규디시 마온비 구급니 추지미 코나르 유범의 인바라 무시변조로 타 저와 유비 꾸유주기 남바 유제를 라리유 솔레기 청시 창리디버디니 AI 이 튠제 심주 사르베타 튠기 수준 뷰제 십지 체리 니르균 리규르소기 루지수 뉴벙알레 체완 듀투비 저와유 수준 리리니 AI 이치 민군비 뉴슈 덴비 피게기 카조 제시돈 규르시지 송도 다중 랑고로 초비 토담 리진엔 조기 주시 아부모이 중국 총무라티 다중기 퀄리시뷰 사르드 말라기 춥지 케진시도 교류 다중기 중국은 자르미 퓨비 시균 치슈기 심주 사르베데네 조유바타 소괴바타 년제 사르베미는 솜동리 기유바마세 중국 킬레 망부타 냠레 띵습 제유지타 공기 윤도원 요비 총지 코리오 중국니 칠종기 총지 케진신 이범마세 라제 스타르드기 중국 케진시도 뉴르신 유지 태가 송도
1: 아랍 초초기 최빈 야마시 니제 콘 중국 서구비 이토 제지 탄린 치급 어중 로데 정화티 편춘 진조 탄 편춘 능세러 티주 미치바 니기 니편지기 도시 토조부타 조니비 편춘기 띠웨 기변 탄 정화 유베 네튼티 통더 파르숨토 로덴 그밍안 편춘 갑교르 지그유 어중 냠레티 콜레시비 로초 기급 냠레기 비춘 토교르 유지 송유부시 야마시 데로니 중부타 어럽 기급와 친지 정화 주니 로딘 주코르웨 로식 인베 조니비 중교러 초베 포편 키조데 정화 주교로 슈신규 중부타 어럽 기급와 킹냠레티 기변 코네티네 섬시 치비식 민바 창샤 기피게 로데 정화 주교로 민네 피게 조신베 기급러 판눈 기고급 망토 동교 대인시 송유비시 중국탄 이집기 타이다 수이시 벤조 총튼 냠레 쿠소 규지 람직 냠준 남찬라 비샤네 야마시 규지 람직 냠준 키 초고타 계급카기 피게 터주 지투 띵섭 체디 어조 냠레 티 수균 키 총튼네 커주탄 직딘 포르규타 미탑진뉴 뉴규장마 정시쟁기 초규소 기둔체 캡콘소 균체 미발 갈게 동교로 군디 동교 인시 송유버시 야마시 규직 람직 키 좀시워 어종 냠레레 어렵게 급기 서법기 탑주 내법티 몽문 진진키 벤조 탐 피게기 진탕 토 교류 조니비 냠토 준비 조가타 냠레쿠 딤주 차가 소제 말라지기 어렵게 급디니 사콘 총튼 탐 마조 계지 코주 코지기 디네 케친시도 교류로 로람 치신 유지 송부시 야마시 규지 람직 냠준키 추구 편춘 진초 체규 멍실 치바타 니기니편 미츠에도 체디 규지 람직키 좀시워 어종 냠레기 튠레 냠지 띵섭러 군디 눈댄다와타 서구이기 군투 피겔러 람디체네 편춘 지투기 피겔 체시구이규 어렵게 급기 장외 피겔기 구고타 탑주 미츠에러 신네 대춘네 편바 띵디 토바 체디 콜레시뷰 변조 내단 추기 내법 나르웨 토르동 구시 송유시 야마시 어중키 라단티네 투접사바 초베 어중키 레완직 툰 초보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와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자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끼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로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참기 미빛 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빛 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닝돕기 시대

시디 윤딘 타 융캡 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광야 당잔 지도 진딘 빈 점린 조준 치회 지급 수지 시진핑기 딘바라 난즈은 점니 기급 카게 미마타 심슈 직지 치디 미지기 레와 지티 초분 조준 타 유린 시디 타 딘자 융캡 냠도 타게 권지 공야 당잔 이우 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리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쳔 유진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 비리 중감 조준 속 태란 베준 치고버시 링메타 쳔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은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지시 기급 칸의 편준 진조타 잔념기 최면치디 잼톱 섬시타

송기 전시 주미숑 기급 강양 중위에 먹추 총기도 놈이름 왔다 기지 침규를 도시 동미중심 판도지 금중기 카지 미룬라 진진 서리 학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균치구 냠준타 냠주 균균치디 용접도 된자 인빈 점리 시준구 점리토 타지도 된자 인비 띠와 진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티 기급신기 신자르디니 시추미룬라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양 세부시 김지 기급의 튕기 충급 人인기 거라 땜부스규리 김지의 로람체나가 조린기 최신자부터 최민기 개원 동지체규 균형체구부터 수균다 수균민비 된자긴 지구의 지구랑 카대조구라 남바 강연 중인 지구진로를 먹고 치고 냠레 냠게 균형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니시 중구 변조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조 첨부디 인비 뇨종 타르게 첨부타 마조 뜻디보 미는 쿠르규 첨부 라제 피해 첨부진 용와를 꾸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당 공야 군빈 토냠 냠게지기 변조로 관리시부진의 군디 미지 용 튜무토 피해 용의 쿠르유 야부 중군 점리 기급카 타르게 콤비 용어 꾸비 당디 점링기 기급 참아라 피지기 촘제 롱수 주규유바타 미참아라 디기기 초아 주규유바치구 베리타 종리 균균치디 권지타 콩양기 점리 시중구 미지기 시리 남아진이 점링기 시지 캐주인라 베리타 종린디 시리 피지 용어 모의 랑지인 미리를 샹도다 계지 개발림이나 시베른 점인나 속이 개발미지 테르토메 다 상행기 예와 되는미 시베타 시베와라 존리 치리리 서비스 치미로 와타 비리 치벌리 지습 치미로 미지의 루규니 시베 민주와 편주 비리타 편주 비다 지르 징지 제충위 지민 제취 러부치시단총 시베 민주의 와라 상제 서비기 냠도 야르게 용어 치디 시베 베리탄 종린체 유티 미리기 지소 야르튼의 군디동의 군슈타 점링기 시대 송경체빈 제타도 유아치구 장도 티뉴 용유 균경체디 탕잔 지둔된빈 점링시 중군 중간 변인 组织체 유니 미리기 마원바탄 제와 유바탄 지두기 침신 组织체 유니 미리기 튜무 폭둔인 정중의 지구르체바탄 정중의 뒷바 정중의 송경체긴 도시 땜보를 양디 Sole bianyun le tuanbin gyawa takju yabu chikwa bata. Mi ta rengchun si tuan nyamne yungyu mikbindu songnen. Zemli gyundu pyeje yungyu ta. Mi chua yungne pyeje yungyu ngungyu chikwa. Jangdo ta tenyu rekoro gyundu chegi tuan gyechita ta. Soa gyeda tarbi tongkwa bata. Chaju bine namsin gyundu la kade chokwa ba. Rengchun le zikur chikwa ta. Jangdo pyeje tongwin junkan mala junkwa ba jechidi. Miri Choshin Nebe Seigongli Kimshin Di Songgyeb Yabu Chigwe. Zemli Sanna Zhonggu Sanwata, Zhonggu Sanna Zemli Tiwe San. Maungbara Ka Choce, Zhonggu Ngarishin Zemli Gishitata Dini Yungwara Chechin Jongi Yibata. Ngarishin Zemli Tumuto Pige Yungwara Chechin Jongi Rila. Ngarishin Zemli Gishibe Birita Jongri Te Chechin Jongi Yinshin. Zemli Gigab Kagi Mimata Nyamtu, Miri Gi Lewa Chitun Chobun Zubara Gundi Dungwata. Lagdaan zhine ngarwe gyi dinbin zemli xin zuzhun qi guyongi xin. Rangwen se gyur qi pui ba ta, dang to dam ta dang jue gyong nimbu qi ba ni, ngan zu dang gi xi lu se xiu di xin. Jag dung war toa qi bu gui. Zhonggui qiawa libar zhubi nega ni dang la rali yu jing. Dangi dangla todam chibata, cho yungne dang jugyung nembu chibata rali yu. Cho yungne dang nengyung chibani lep chiwi rangwe gi se gyur ting xi xin. Jizu sarji biwi tu cung su, gyun chie mebara rangwe se gyur chi yu ni, rangri dang yi si dang xin dang minjiwi cun dang ngwe se xi xin. Jige Fruji Xi Jinping ki dimbara, tu rup sabi na, zhunggui kyechun dinbi jizu rinlu, zingyung bi sum chibi, jizu sarji ting di likbara bi gu na. Ngazu dangi ngibar tu, rangwe se gyur chi pe bata, dangi ngarwe domdindu zhugzhun chi gui.
俺最大你马克思人路给西当一

0: 푸지 체티 메노
1: 푸지 체티 메노
2: 세르남 초 링기 공감사 다나가나 주세 고수발이 젠디나 아주 중요한 롱티니티 지게블리코 베게 체롬 토략고디 수비에 푸지 체티 메노 시벨레세시 드링키리 체나리나 푸로키 사테 소저디나 튠제 계급 10주 잠리야 7중 7배 골티 세능시

준비니 뷰머로 편도 유비 류제기 남자 야부시통교시 아자자 강고로 준비네 직내 수부로 정 다르티바 다니니 클룬스베 무프토바 숨네 람바르긴 젠종리아 뇽르치기 심기 뉴슈 세토바 셴탄도야 쿠르유 숭겹리아 편도 유바 텐티지리 강그리 준비니 뷰머로 편비 류제시 제세와 규므제 카레스나 시안 수리 로블리 쇼르토 멘간니비 르네 첸가기 무라 멘바 장빈기 체리다 튜빙아 강그리 준비는 뷰머리아 메규 미포바마세 텔렌 독디 뷰치 딱용리아 하장 편비 류제기 남자 제지시 리지 송샤 티니 폭도 중의 류제시리 다 육샤를 뢰바탄 탁종 갸부소기 류제단 도비나 강고르 슌디 루부르위직 더슈 아 메듀상바 뷰뮤기 촘르라 메규 침부 테부마시 但 규규 소리 심주 미네 추지 제발의 시비나 람크 뇽부탄 직 징짐 고슈월 체리단 튐비군의 강그리 슌비는 뷰무르 슈크텝제디 지단 제비는 수부유지 제긴더 레고르창안의 직차 추구발의 인신 류제현대기 뷰무르 슈크텝제디 컨데레스나 나나조 콤보표진도 두장바 수부유지 제긴더 니창안의 니차 개발인바 다지 가워프 더비 폴든제 기브디 잠바 수부지제기 인더 숨예인바 아 왕초 폴르 기브디 잠바 직 수부지제기 인더 시예메인바 쪽쪽제 디디 잠바 수부지제기 인더 응아잠이바 텐제르샤라 다디 강베 샤넬이야 종다르 주토분도라 다가그리 준비 규림처라 라시 겸듄기 샤넬 참미기 돕슈디 체런조 톱친 샤넬 태주이는 뻬뮤기 정중기 직 용코기 요체 더부신 뒤잠바 샤넬리아 슈글레비는 뻬므디 탕부용거지라 다미카시지 강고르 신뒤잠바 뻬므나이그 쯤젠조디 카레스나 아 땅그리기 굽갸디 마자바 니넨 고슈 체자바 숨네 강베 강고르 고르다디 멍지바 틴데르샤라 다 강고르 슌비 니는 직 수분자스민도 제슈아이 비진 칭화 정근 멘가 차기 소리 생각이 무란 멤버 반유기 강고르 슌비니 솔론 덴바탄 솔론 메비 류제 송도 지위 괴규기 나바시 인디 잠바 류봉 용기 차지 뉴바타 로다 닝 뉴바 샤네타 르비 말라 지서 말라제 참아야 편도 첨부 요르시 송샤 아 진네 카레스나 아 레친 티웨 디탄드 규와 춘이단 튐빙아 강그리 슌비는 레베기 초디 수분 체론주기로 군디 툼니 첸시디 야른주알이야 편도도 니니 착지 뉴버 렉주도바 다 강고르 슌비는 니기 퍼딘 첸교스치니 척귤이야 군디 툼디 착지 갸기야다 연지 댄제 장시 툼치라 댄제 착지 칠레디 야른중도 숨네 주비 슈크자 체르동도바 다 주바르야 지디기 뉴브딘바 퓨 신탄도 착수야타 가이소비 뉴브딘샤 강고르 신두잠바 주바르야 원참기 슈크팀네 게유디 돌린치바르 군디투바타 주비 슈크체르동동도라 시니 르뷰기 츠루슈투바 다 강고르 신비네 수뷰기 지첩기 뉴브타 차제 피뉴 츠루슈야기 뉴브지 체론주기 유라 강고르 신신비지 양편제테다 탄도야 추즈위 카시 균형투근도라 nganne cik nyingkyur di ngó tupiya. Ta tuyu zhimburu kankari xiongbi na kambi lakshi ki xiannei xitaan, pongzu ki xiannei, nyeri ki xiannei jeliya guilong tupintula. Shukdan denbi xiannei ki megyun ngó tupi ma se ruziliya sunggyab tupi taan chepji cik nyingkyur di ngó tupintula. Chukne loa taan nyingi nubidi yardongya. Kankori xiongdu zamba nyingi parzele nyundu kamanzuwe, kankori xiongdu junkyung chebi na nyingsi ki kumdu tiwe nubu dinsin loda nyingi nubu di yaran zhugdula. Duyunne, nyi yabu ku tukundula. Arisadan fulop chingi simju cheba leshido chungwara. Tuyun zimbu ya jik kujyo magyoba zobor duge nyi mokubi nebe. Tuyun kama nishu ne sumju baja wensamgi kankor shunbi na nyi kubi tuzu chuzu jizam rindu dongtubu yo jisje songsha. Ye ne simgi nushu chungduru ya. Ari baolingi lin nga di jik shungzu lopchingi simju minne shido chebara. Kankor shunbi na tadon ya chagi tangyu tanga. Doba anki sakdun di mangdu zhu tupchin, kankor shunne kama zhu somata semkam leksu chinne nushu chungdun zhu gandu se kundu. Da kankor shundan jibi na ngedub di chungdun dungdu. Jirdan chebi na kankor shunne chuzui chegiyan gyubi na

0: 호모 디진랑이 아무라리아 게진 앙자지 소로치에게 뒤뒤 아유
1: 나출로리아 냠촘체가 레휴 디차소나 차로시고 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데 윤네 만주팔러 튀기 개바 유베스레스도
2: 암라 키란리아 참부김 말바
3: 암은 참부게지 님 가시 진수 이내 잔심제 제요 산제 랄르르메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팔리아 튀기 개바라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바라 튀기 개바라 커네용
5: 암라 키란 샤브르게디 녜녜도 세초
4: 난초 능미 냠좀 치바라 튀기 케바라 커네용
1: 발라다 암라니 쉐스 퇴르 퇴르 접쇼
4: 파마르 장베 즈와라 튀기 케바라 커네용
2: 발라다 암라 나즈 사만 로용이
6: 고나 고나 나모게 튠치 회계기 람네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표게 진람기
7: 중야모몽 근처 룬치 레군 표게 진람지 칸게 슈드렌지

대응적으로 니르퉁 니르가 렙다니 비능 지첩 수치 시진핑기 지린의 성을 땅 성진 서슝크 레든 현시 선신은 그 지린지 등럽 진접 성리 친부 배지르퉁지데 가수 우조르 부송티 성분 등업 성식 그 접지르 서치지 람릭 맙다 디고 청더퉁기 브마슬 산츠 접성리 등업 정독급 성리 스피츠 접성리 스피르트 접성리 접제 용니 지그지르지 차릉글 등 배지르퉁기 빈 접든 가치는 어요 로어랑안츠지 차릉글 종아 비르산의 진능 등 성리 대니르 등업 진접 성리 친부식 더튼게 비알랑샤 카슬도는 어요 지첩수진 접든 개친절 공둔득 돈출등 럭들등습 샤칠 젤린이 성진지 등럽진 접성리 친부 배지르동의 곰줄라 흔한신 돈부르등 돈이니까 럭부 용화등 돈출등 중금은이 송르줍시바 돈퍼등 바프르그 니크름바 집수군충스 담진 샤지 다충시비 덤르루어링아 이랑란 르르그집지 돈부르 자마 테르친업질이엔지 차트 덤부르그니 투밥숭오지 르르그지 돈지업서르충업시에스집 덜설대잉 자차 급질 열거리요. 질린 납질 뜨그니 비 송윤의 종치를 창린을 종급 성비 질린 야비 근급 성사 뜨그비 아흠진 니꺼넘 호 렘름든 지브룩진이요. 냠니 근띵 간크르와 천전 초이 뇽수룩 서미고니 산슬 등 럭슬성 비 톰퍼라 근들 흐친 팁진디 다르티치르 베투 간친의 니즐 람든 말기 안날라클비 틀린 랍데니 성리 특구르 침부그넘 성크르 틈식 조바잠지 사운디드바딩 릴레직바 쳇동칠지어 버근당와 속 레름 용쪽 띠치글라 산치글 랑듭 덥진득지 가츠르등지 주바리 나는 냠리킹 딘 뎀츠브자준 무 쯧퉁 웁스노 바팅 아흠머리톤 버 자마 띠그자쯤 파르요징 데는 혼칠퉁 없다르나 자차 섬칠디르가와 파르요 질린지 산츠랍데닌 데르 속은죽시비 탑지 타충시디 덩르치비 사클터 사운 뎀수시비 데니 첸즈그시크 성리 지체랍더바 섬직 등업소튼 고출 집수원이 지기지 럭터시피피체지 성진 이용 접성리 지체진 덤저리 서섭 자자 급축 고릉알라티 타파송요 럭버토 로토코 톰브르 포르위 럭슬 자접더피니 첼룰 지기지 등 이근드브 럭슬 수 찬츠체 셰덤남 무 시와치 등 사르치 등 슴범업 제트체 사춘 두 럭터 난든시피 무리 톰브르 차님시나 자자 니흐잠지 짐투르송요 제인 코리등 덤비 정독 람니 비슬 토른득등 랑숭 중금쯤 저드르무 저트르스등비 코럽시나 대응 청춘 중지르 노너 중득니 비 로인 업 성리 삽스 철공우시 초르티 업 성신능데 젤리네 성리 차르기 섬지킨 그 체키바치 로독 수마 사우터베니 냠시 셋업등 투늑사르비 제든 르지 웨출업시티 자치비 산급 성시 비칼럭스등 사치르 수비 리라 소진요 로르간신체 차르굴 주스비 디크브랑라 젤리니 성진체 성시 어모룩 사름 티슬데 자자섬 등 등중앙 아파라팅 사진능 급 제드네 지진 디슬럽 자자 등 등중 우식 파리오 데코르랍 젤리니 성진체 곤준 쇼음바 료위 젤린치의 성사 송르춥지 람득 남부 없으니 럭터신 터 산급 성시 사질 제브신 등 비카 냠글 튼두위 가나둔 등라 근국 니든 터비오 지브송 파리 사질럭 비 성사리 비트근 제슨 가여트 사르만 숄란 종처지 랑숭 진금 진럭찬남 긍럭 돈불읍시디 차든 젠젠 뎀즈 럭슬럽 자처비요 종처 용란 제슨 모 덤부마르가치 오피니 정두 고사치 부자차티 차든 젠제 돈줄읍샤이 사춘지 부자잡 자처점스요 다르티와르트 질린 성진지 정우주 정두 고사치 부자치 차든 젠제 돈줄읍티스 녀니 쯤흑서트 쯔고라 정두 등읍제든 산금 촌득지지 체치담비 성리톤지 춘 치르퉁 줍자 득질럭쯤 융스도 토밥송요 데브스나 스피르트글랍테니 팬지 체르퉁아팅 돈이 줍제득음 너승기 페이지 제트르퉁 위코르니죠나 대영 질린지 윤리나 정독 찬질럭 사르플 설 공신능데 피자치비 여르치 카르푸 치트므남 정독 진금질람니 레눈 없이띠 동우여르기등 토르튼드 데숭크 돈진 하죽습지르시요 티코르라 공신 간크르와 전신친기 ngati karpu chitoblati ni sarnu narantang mandawa tigchilak sarzu psi uching den terngi lenhu narakpa chamni tarti ngor lenhu na shabchig chepshug su gompa pi pasigri chi ngotul psi bari dalo ne bsung tongkha tongchir chi karpu chitob tang de yo pi ngom nari ni khisak namtang ni khirchab sa cham lak prob tatig she pi leser pi atang chapchi kelin na chu bdigin chig chi jekap sanang ka chungdi tang jem chu chimbu tag la nyam sig si satap te tag la te ni 동회 가르부 치급집이 상금 전득집 총득 현신 뱅크는 길에 접자르
sarta mung tup sung yu. Masala jilin shang jin ji sarta jilin shtag jen jib shang di shpi tuk qinbu kakub tan sarta tulo ba ting. Denang ta changpay rewi garbu chitub ting, jilin jen jesang suk mung ta chak bi tunzi nam jing cil yu. Jilin shangil jishu ji huang chang ki shukdum ji cita, jichib shuji yi ngagchulak samu simla shtambur jing ni, jilin ji tongta warisum ta dangrab jen jib shang di qinbu pejir tong jiti, nguyi ga mungbin shzorub sung urti. Дэрэг жама чэгчэг шчэг цэдэн чэ тунэм цэгчэн ла нхарий хэнэн чэг баадын. Джэгэб чэн дэрэгб дээн чэг ла сунгэрчэб шэ бэн гэнчэр шчэбу чэгбэр лэн чэ ян. Дэбшэн цэнцэл дэнгэб чэн дуг, шпицэл. Шпиртэг чэн хабшир куэнэ вшэнлэй штопчэр дэнгэрдэ. Рэнгүү чэдэн чэм джэнцэл чэмбун дэр сунгэрчэб тачэн чэ. Дэнгэрэб шэнлэм цэгчэн чэм дэнчэл ла рэнчэн ла мокун вцэжа шэг шэнгэн шэ бсунг баарий.

레이다 토문 넘버 2 년름 도통 주신데나 지마 반초급 랑위 로모 시비지데이네 진디 지특 좀큰 고로가 장출 등 지당 좀큰 아랑 타레레

샤프트이 세쿨레 체크게네 강제 별로 파스디 버지게 촌점들이 진로에 동안 감이 줍실로 미릭타 샴도 멘저베 루가나 서브탄 중국이 겐베 방당도 현좀 중 게릭 멘자야 닝금게 파트 직도 튐바탕 더슉 메세양 북섬기 듄럼 직라 초과 루르디 최종 아주 시도 중원이 젬닝디 나무기 김잔 침부직이야 디네 헨게니 진로에 동안 감이 줍실로 버지 젬닝 분비 최종 루시 나무 김잔 직 제바디 세로나

대다라 인자민 군비 최대한 루안 투기 퍼딩다 냠도 마저 롱순줄 하게 교과라 다 가도 냠도 냠스 잼닝 군부니 뒤즈기 새 진스 시기 버시리 참네 마저 개신비 둥리라 방조 계도 사르시 제 불류 통딩도 있는 미름네 미럽지야 무주다 미추 냄비 참바티다

0: 咱现在为三个主播连接，我们讲啥？我那做哪个呀？中央农村年轻一级级别工，学界农村级，提炼个领先力在哪个衔接中啊？还将给搞出去？我那听的里先做用吧，电子文件音。初步那么做，初中初步，价格偷渡学不赢呢？保温杯开的，那么用安全？如果桌上的呀，别偏一年级，六点多啊，六不中单能给初步做我们的下下呢？开了个月给初步停的起，差的要是。 他谈的吹送秋波拿落了呀，没说是贵国的端吧？下面呢，感觉他端起的吹送秋波拿落了呀，没是六年幺的，恰六年幺的，这才没六年幺的。他一年加拿大给我那吹送秋波拿落了呀，六呢这个幺的呗。他前三天给联系了，才拿落了，我那是看这姐姐吹送秋波的，必须养大单，我没贴了呀，没这说不是收益。
1: 他吹送秋波，价格多的学费呢？保温杯的，我那最迷茫不及格，大把开桌也给掌柜听这些吃的了。他一年我那最初步忙不及格，吹送秋波的，别去阳台边头呢，当没土不赢呢，把这些给人家个月不的，别去迷茫不及格，看多看不嘛些。他想了，缺别卡进我这学习，听见了呀，铁锅给写着，可里个里写我这学习。他缺别汤不的，因为乱拿路了呀，听不起这些。
0: 啊，三姐的哥哥这是呢，浙江杭州的人吧？他那么远，我那是吹送秋波的，你们大把东对上班了吧？没动工了呀，土司车的还将给开心不是？他按照阿家去了给吹送秋波拿落了，但那么久就没动工了呀，土司车过是？他土司车对上班的啊，吹送秋波拿落了呀，就快没路，天天卡的汤包去接不接，熟的干了猪猪蛋多啊！他猪猪的当车对上班呢，卡不就的拖了把马子啊。
1: 初步的嘞，托不家我家八个点这些穷下，他的穷别接了因素呢，他穷鬼是吧？人心托呢，他杀了龙骨是吧？光给钢别托了呀，龙姐学过，面看拿落了呀，大姐写个猪队上吧，面看给面别空了，人们一百个青梅跑多些些，你大姐想，他穷别你不得呀，你为乱拿落了团结起来想，第三姐的哥哥这次呢，黑龙江给黑河了呀这些，他也不及格那么久。
0: 啊，吹送秋波拿落了呀，捏了，他在路，天天秋归路，天接了呀，他就卡住的汤包就给别接了因素呢。吹送秋波的，托不家伙家八个穷下，他八个起手的还想给青木有对上吧，俺那最吹送秋波的嘞，看拿落了呀，最下。他缺别送不的，因为乱拿落吹不起这下。第三节他开开这是呢，广东东莞的这下，他出个穷穷去给吹送秋波的秋归给。
1: 猪队上吧，呀，卡不住的汤包就接不多啊。猪队天没开始当别接的因素呢，他就吹送秋波的萝卜托不掉了呀，把给穷下。他加上吹送秋波的把给吃过一段卡里呢，他吹送秋波的都是得对上吧，群居起来买吧。他一年开始按住是不是买些不些，别去当别呢，两个钱不停的有贡献卡里呢。他俺那最没算。
0: 第三个因素呢，催他去吃些，俺说呀，随着也不是不休息。他俺那最价格多多学不赢呢，泡腾片是吧？他俺那最也去三桌邻居给北京看到搞不成，既然那么久俺那最给初步一年的也没出送出不，长这些对账吧？他刚接着路呢，南山区的也快用着了哇，他南路给啊，做不的给嘛塞多过是。他俺那最没算入米啊，出送出不南路了呀。
1: 秋归的是些路，天天泡腾破烟的路边接了因素呢，他卡住的汤包就接不多啊。天天猪猪养些天没开些，等对上班呢，吹送秋波的萝卜托不掉了呀，把它给种下。他提炼俺那最低松米呢是吧？他啊低松给绿树捆吧，低松给土路捆吧，下面的低松给毛些点这些捆别活了呀，屯别那些点这些的。他那么久俺那最三不起当女人呢，他开始啊，错啊打裂开吹了呀，俺就啊。 听人心计，吃完点这些钱不赢呢？人家差不多开始有名了呢。敌人都是三不打的，那我明白是穷苦的。但既然给人家吃完多了呀，第二个年头的这些对账吧，我呢还想给谁能差不起这些？他前阵吹送秋波拿落了呀，光了学不能行啊，泡腾片的六对账吧，卡住加一名多。可是意思呢，我那时候他价格多的学费呢，泡腾片出土对账吧，一年天就是忙不及吞过去。 他开始逐渐养些天没开始当不赢呢。
0: 바게 튀어 맞지 당도 딜리 첩 지지 시에나 미기 미네지 야민의 속부 연락하시려야 뇌주 숙침 속해라 니부디 인소나가나 주 추송 추부 나로리야 머수 이네지 지세마 로예민도 당하나 주 미진 주미야 추송 추부 나로리야 주고 딕지실로 티네 머수다 지세마 로샤 다 딕지지 밤에 지라 쭉쭉 테마카시 던디상 봐 추크여마 야 르용도 다 제자 머수 이네지 지세마 다 넘중하나 주기 세리 나로리야 조금 망부지어리 다 세리디니 추사보다 토바 아니 규여진부지 밤에 지라 다지 규르니에 제베 지라야 농수 보르진지 튕고하지 다 제자 딘지직 지도장 방안하나 주다 카 담베기 추송 추보 나로기 롱뉴디 르바 롱뉴스 뒤선바다 갸게 돈의 슈비에는 치야식도와 디 균체 메바라 제토로 송제 안 카치베 거로 인수는 추사보 다 직야 류용제 르바 만화주 락바 이내를 깡바 딘지질이야 다 양칭미 소액이 니가 심부도라 다 최다 숨부디야 추송 추보 나로리야 추제세기 제 딘지질로 딘지질도와 간제스레스는 당하나주 미순주미야 추송 추보 나로리야 추구 딕스실로 디네 아 추제세기 제딘데 딕스실로 디네 칼리칼리제 뚝뚝다샤 다 뚝뚝단차베 제레야다 아 갑주디도 시디선바 랑바 사부사견지르와 체문니도 되샤 다 제상은 수남규 추 균정보지도 아니 추송 추보디 균정보 모주나 아니 추제딘데리 냥거요리라 추디 균정보샤네리 추제리 냥거하시 다 제자 추제 리드에 삼바다 아나스 춤제 강리야 아 추제 세게 제딘데 쉬어봐 다 추제 세게 제디다 아나스 추송 추부나로게 추디 독수 토드에 삼바 아니 제교르기 교르존딘데시 중지 농수 보르진시 튐보 마세 다 실수기 교르시 차고 충부이는 최세 도외기다 칭매 이내리 제교르기 칭매딘데리 중라부 여시 다 제잔 추제 세기 제디 배주 당제니 추송 추보로 주두 삼바 다 교르시기 실수 다 야게 토디 슈비는 선신 예디 세기도 대야 계시 섭섭 마셔 보이는 하나 주기 단디 기바 이내지 미리야 뉴게 신부 소설이셔 다 독스식 슈 서두 삼바 하나 주 추송 추보 나로리야 출루부 지고 말이 다지 我们 이내지 생고 아 야게 토도 슈비는 도장 세기도 다 된소 아 지가르제 첨부 유배기다 아 동지 딘데지리 따디게 차부 수배지리야 오나 주 추송 추보 나로리야 규진 부직 샤베이나 아니 게무 처럽세기도 위생우 따디 아 첨은 니도 망도 좀 맞세다 오나 주기다 오미 이내지 생구딜레 아 규무 딘데지 차바 갑주 독서 같이 되었어 봐 아니 뭐를 야직 타도도 니베 아 버르버르 딘데 망부 통해요 봐 다 계시 딘데스 아 차제 계란게 동비는 안 최고 시에비네지 최고 나바 야면은 귤라 마데비게 내주딘지 튀스기시 다 단등 하나 주 추송 추보 나로리야 추구 로고리 단도 아 캬바딘데 루제니 다지 아 장무딜레 야고시 대기 삼제 양 단도 아 고역이 뉴버딜레 체르시 주도와

다 단단 하나 저 초보 카지게 즉 코코코나 야면에 즉 신도기 가소리 신제기를 봐 코어딘데 로에 가고도 와 다 재산 코코코나 게 제기 통지 이내리 야면에 신제기 코어디 망치에 가르려서나 교류의 정신디 뭉게요 봐 다 계시 하나 저 추송기 추보 나로를 야 규정부지 샤바이나 다 추송 추보 마산에 들어봐 그 교제디 잠이자 다 야게 돈이 쉬비나 不锈钢材质是一个多啊 他听这几音就怎么把鱼煮过来 他鱼清不麻在地里拉个卡里有什么 他几位这个里 亚克托尼学位的重金属是一个多啊 你我那去通县拿路里啊 교류主也给你个的有意思 他大概上是我那去 他作为秋在地 你日新来亚路煮过来 但我那去给塞里以内的通县以内的 当个节目不有的 학동도인선은 다 예외류 나로리아 최선 주부계디 아 다수질이야 교르디어시 다 최선 주부 영인 하나스 컨제스 양탁백권이 아 비주 당과에디 드링기 레제 나로리아 슈스미히 다 하나스 최선 주부디 비주 야고 땅모도 비나 아니 라바야 바르제 기부다 지브리샤 디 드린디야 랭겔리아 지금 구입하게 말이 띵 하나스 당대 초회 나로리 이내지 녀외 륜 나로리야 괴배 망부지 퇴배 나로리야 내중 우유 딘디시 인바 딜행게네 인지 민지 켐부치 구구도 아 락든도 인소나 다 단다 나나 주기 아 녀잠기로 바다 지 아 속지 망부지리야 이섬난 괴디 하장기 계심을 비셔잖아 다 겐괴 미소 남주 딘디지기 아 추송 추보 나로리야 아 지 면제 인내리 야면은 자로 야면은 지 머스딘데 로제르바 다 망제 단데 아 감수에게 도시디 야리아 주도 삼바다 제데레 아 망부지 루고아레 다 이네 루디 삼바 가나스 아 갑주디 담보께 좀 매바 사든도 쭉쭉 마담시르바 아 정신 안에 루르바 갑주디 마치샤지 아니 아 사부직 차연도 삼바 방처도 삼바 안클리 클리도나 아 니에 매용성기 아 대마세다 남경 하나스 아 추구수용원의 차시네 인지 민지 이습시국이 다 단데 아 보고 랍자 주도 삼바야 김다기 심구체 제도다 보고야 추송 추보딘데 춘주딘데 요구도 아직담딘데 아 디나로로야다 아 보고레 아 자르마르딘데 멀롭시르바 아 추란루바 야면 추괴장딘데 지 루시아네 보고수수 추동도 삼바르바 로데보 용바 아 추딜레 바 당마지 인바 딘데 지 동으로 줘야디 아시안기 개침버시샤 다 제자 주송 주부 대기 시제 다 드린기 링실이 제 나로리아 링게리아 아 괴비체 당은 신 하나 주 컨제스 이습치 괴메텔이야 뭐지 롭츠 슈스미 링게 슈데자고

0: 뉴바르치라 기라 심규팀이 미주야 워미도 쇼로와 지니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있고요 미비 유나 제닉 처시 이는 양 북등은주를 용화치 바라 능구 남구지
1: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퇴닌디 초부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지외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퇴닌기초
2: 응음지탄 변유기 겐비 게스비지
3: 졸초탄 긴양기 촉비 지주로규
2: 다나독지 투미 캐주응아웨 윤괴사토
3: 양신파드미원비 장조사탕
2: 토신지차비 초벌사토
3: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2: 메게 유주코르웨 리제

0: 키랑네 켄드베 튼
1: 키랑네 센드베 담
0: 항종 조링
1: 항종 조링
2: 생기는게 공감상 남을히게네 두두드이나 중앙진이 된지게 공기 벽에 롱딘리잖아 구디 슈베 항종 조링게 레젠 센조 나와라 거슈 공기리잖아 이나 계지 서리버 푸름 공지 갱그루와 덴지 티니 라조 조링 진디 슈베 드법 조링 균진 투 사르도 당 사르도 주 균진 중에 계지 푸름기 두럽 서바 시에쿠베 도제티 슈스마이 드링게 레잖아 무투디나 파르세티 세로나
3: 아니 뭐 다 봐도 다 그대로 안 됐든 잘라 랑이었습니다. 다 안 되는 뒤지 랑기 코라마 어떤 년수 이내 가시에 뒤지 공도 줘 어떤 년수 한 년수 가시에 뒤지에 비해 단 누수 천재 코란 때문에 영리 뒤지인다 쭉쭉 다져 이미 태가로 이와지 갖고
4: 저장 안 줘도 하고 무슨 말이야 쭉쭉 소리 통기
3: 다 군인 그 다 차별이 뒤 천재 그 무엇으로 잡으세요? 아니 그 특도 뒤지에서 그 쭉쭉 갖다야 다 루딩이 되시는 루디 좀 띵증이
4: 왔어.
3: 그 특징이 내시는 님은 간주 직 개발로
4: 다
3: 직 지혜죠. 어디다 진짜 생겨. 저 망고 저 진짜 표시.
4: 저 저외고로 망고
3: 지금. 저 저외고로 망고. 치수 간주 죽도 생겨. 다른데 다 전에 얘는 필드 충전 쓰여. 양주 망자 특이 막 죽도 생. 다 이네 죽도 생기 야 그 부답이야 되기. 락제 되는 내시는 간주 치기 멍식이 직 부답이야. 그러나 디베 조단다 다 지 가마 칠레 능신 깨져셔다 보면서 요식스.
4: 아,
3: 이제 핑이 요우스네.
4: 어, 요거도
3: 요기 수업 다 저 요스 요스에서 한세다. 또 티스나리. 하이네 치스는 아주 티 정세 카자르쟁게는 정연의 시합이나 딘데르샤. 단단다 되나 정세 스테어도 지금 요즘 타다지 티 좀세면 줘서.
4: 아, 고세. 세. 대세다.
3: 오, 세. 디 세티데 세스기 봐.
4: 오,
3: 어디 학과도 정세 생도 전사건 아주 전국는 줄로 야 신전 세세죠.
4: 어,
3: 그것도 좋아지지. 좀 세세야 선도지. 좀 세다 좀 세는 저 뒤엔 다 부르지.
4: 진짜 내가 선다.
3: 좀 세 가자르 지연시. 아주 뒤 간다. 되게 좀 세기 지 릴링이네. 신의 그 야 멍시 수도 상대. 한 니네 누르 튼제는 전에 튼제는 줄로 지기 그 총계도 비 부주스 같이 다 부주디 가면서 그 뒤에 딱 나와.
4: 이거 좀 지.
3: 야 니네 누르에 튼지 맥사라 이식이 켜주지요.
4: 아니,
3: 니 이튼 저 당당한 저 동의에게 지금 배배 중세기 낚시 이튼 저기 희진서다 그 멍시소도 조수로 샀대요.
4: 다.
3: 다 이내 안주 당당 보육구래 지금 보육이 중세인데 망가져서 통해요. 다 이내 공룡의 진지 골라 지금 이어지기야 골라 이어와서 보시죠.
4: 그래.
3: 다 이내 안주 지금 배게 중세 이튼 지금 그 협조 친데도. 통통맥이 좀 중급 되어는 시술 좀 뒤 가마 녹다 살아 살아 게르게 게르 그 락제고 무든 무야 지금 락제고라야 공도로 좀 넣지 비게서 넣어 봐. 제 한 안주 된 그 베베 강변 낭독이 지 벤지 등 등에게 카덴스 이제 이제 좀 많이 봐야 안주 급급도 있는 시나 가르스로다 뒤 진주 요제조 따다 공부든
4: 좀 따다
3: 대적 돌래 정세기 요제도 망부터 비즈니스 응시면서는 아주 퇴급시.
4: 어한
3: 낙과도 님아지 자대 나눔도 이제 거기 지금 그 제스 이제
4: 제가 선생님이 이 전세도 제게 배워가 또 여기 나와서
3: 딱 전소 인디기 한 전세 전소 동해요. 다 TPO에 아주 넘기 민디부터 전세 시도야 전소 조다든지 기다는 저게 뒤 구조기 기대해서요. 그냥 전소 자다 전세 전세 딱 전세 그 지금 사실 가서 그걸로 지금 미루고요. 그 지금 주기에서 뭐
4: 통과.
3: 한 냉정근이 지금 양측 정리 표준 사고를 했어요. 다 지금 삼례 냉정성의 제외는 아주 제일 냉정 봐도 지금 잘라 오든 시도 남다 정부인데 지금 그 진주기 되지 않았어요. 니네 아직 가서 안 저기 다 내주 다 안 저기 지금 면 봐서 봐 최바 난거 미적이 내주 진짜

0: 마용 씨도 다 맞아 지금 네 바꿔 계세요. 이제 지금 이게 봐. 다 근처기야. 지금 좀 다.
1: 너무 좋은 일이에요.
0: 네가 니에서 지금 퇴급시도 다 그 유능 모든 그 구조기 지금 퇴발로 송교 근육에서 동기가 지금 딱 왔다 잡았던 좀 뭐지. 니는 양 그 좀 뒤에 양 지금
2: 전에 어린가 나도 다 수용 되지 그렇게지.
0: 나오. 그 이거 만들어서 나 TPO야. 먼저 딱 봐도 다 되는 사이 모두 통교에 받더니 뜻주다 좀 좀 답지에 되게 매도 미는 와서 맞지. 탐년소 님하고 뒤지기 점세다 왜 그지. 나 봐서 소리 나지. 충두는 지금 근데 당연하잖아. 근데 한 민주선도 이 지단이 내시나 그러면 다 사바 사바시. 다 사바 저거군데 비해서는 야. 디 지단이 내시나 당지간데 팔아 시거로 급급구디데. 야. 난 저기 점세기 중에 토는지 가신 저유죠. 기다 고다스니다.
2: 디스요.
0: 아 디낭네 고랑기 다지 점세기 지금 레메토를 지금 사르되지. 디야 가서 삼문 만다스로스도. 급 뒤뒤 뒤네. 배다세스는 저는 다 중요해서 다 자나기 죽여 봐.
2: 어.
0: 거진 낭록이 있는 건지 지금 변마 전주 전주 선수 잡아서 대응 기봐. 아 전술 배대지 아주 젊은 선수 정세 가르쳤다. 맞아.
2: 지금
0: 염시 잡으지.
2: 사실 실질이 있어.
0: 다 능력성도 제일 있는 테는 특인 공도 쉬어. 그런지 정세기 슈퍼도 올라가지 다 매듭. 다 그건 누가 되는데요. 그래서 팀 맵이 있는 제가 삼루티 이제 뉴스고라 텐조 줄어야 지금 이제 이제 티브스 다 이제 딱딱 그 가는 아주 쇼고다 락제도 인디 어 다 삼바티 텐회도 줘야래요 지금 그 이 락시 티기 지금 이거
2: 심부스네
0: 비미스 비 지금 이거 스템스 다냐 드린상 같은 거는 신대는 저번 년도 캐지 직디다 아주 주로 중화 민주 공동의 이스
2: 어 어떤 이제 등 접에 뒤 지금
0: 접 접도 도시요
2: 도시
0: 다 텐전은 시면 다 지금 진내기 냠베다
2: 니 냠제사
0: 냠제다 오 다들 양 남바수르잔지 쳔메선
2: 다레스 그 가딘기 다 리무이키 아단기 피림제다 디튜기 파즈 저와제 니 베리티
0: 니 파즈 송제가 남아지 먼저 베베 총세기 지 락제가 남아디 요라 급 티튜기야 베베 미망거 처부지 야나기 전루기 지 링네 전절 양 가신이베 티츠 베베 지 남아다 자꾸 인디 링네 니 냠세기 남바
2: 비전이 좀 더
0: 바신센데 이 푸기르 베 데이르 베스 지 그치
2: 아 바신센
0: 형 바신센
2: 형 언제 넘기 바신센 그러로
0: 딱 그걸 바신 바신센 봐 야 되게 공부 바이센 또 다베스 그러래 바신센 다 푸기르 베 데이르 참 참 민지 타냐 전도를 삼도 동거야 전도 다 지금 아주 비질링 센선도 갈라스 센선도 다 모선도 차주와 봐 딱 그 삼 바신센 이 푸이나 데이나 삼 지금 레벨을 군대 중수다 지금 최다신 거지 다 그 뒤 그것이 푸게 이면은 푸게 뒤 천대에서 막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즈 치즈 때는 바신스 때는 안 바신스 자나게 루주기 뜻이 답게 그 선생님께지 바신스인데 바신고 하이스 바신들이셔.
2: 어.
0: 하고 추 글리글리게 자세지 바신 바신 바신스.
2: 다.
0: 그 균은 무슨 준비 때는 바신스인데 저모한테 지탄이 신은 건지 표랑게 지 터제 중에 저모지 맨자세에서 나셔. 하고 루주기 제니 지도 바신고 하이스 자나게.
2: 다 어디? 대소리도 와.
0: 他听着印度讲人类粮食跟那把熟悉么是？他当然是。他们做啥瓜都控制度的，看啥，查个查家是。嗯，我这加油，加油，加油！他第一个听着他那样，这个人类听着，那么从他面上听着，我就加油第一个话的，嗯，配配备人类的送的车位给这些大家的家，嗯，第一卡住家的，嗯，他这。
2: 道教嘛，这大百姓生的，反正道教的主要是这些。提的主要是安排些个什么，提的百姓的家，都是这些都养过过，解决这些家。对对，我也是。真正说到养过过来，这边多大了，都别说。那至少都得那什么的，他这会儿都得养过大些许多，对吧？那我，其实也是可能的。你这个家了，这必须动一个，那么咱们是天主教这个天主教的，天主教的，他这头还没别说的，你呢，去大教堂看看这些，他那跟那他那读书的，我呢他。
0: Takwa tu tilin san ki chik geji gal tu tu ki chik jose ka namba tun tu Ota yang rama ti sanba ko chechu cha chik meksak lak shi chak Tor tun shiwa ina ta chik chala ngan zu kang ta kang shi yin ya Rengchun kam ni tekar yung jwa ti chala ti li rindan sa kang shi mewe sa Ta ti yin di kwe ki jimba tun chik rengchun kam ki chik ko Chuma mingba sikwa ta kora rengchun san chabu shan ti di Ta kora renghin ki kora sun yu sun lo shi ta Tā jējī kī tāndā ngā zēzē kī nāmbā tā jī gyōzē kī tāngzī tāngā mā shīnā Sēngī sēngī kī mī tīpūs kō chēyō lī kō rā rāngshīn tāndī yī rāngchūng tā rāngchūng kāmbā kācū kī tā nyē yu bē yī chā rā tī lā rindān tsā tā mēksā tsā sū nā tsī kī tū Tīndē rā shīnā Tā tēnzū rī rūp gō sī kī rā rūp gō tēnzū yā rīngyē sōngchī kī nāmbā yā jī tsundyō yī jī rūwa Gō sēngī tī yā jī dānaa ki rinne dāngu nā shēnā ka jīwū zhī zhūn sēn tīndēk tsundē nintē tū tā tī tā tī rū tī ngī gu tōng gu shī chom zhā kāyī rū yē mā chā kāyī rū mā chā kāyī rū gu chē kā kāpā chom zhā
2: chā sā ān ā zhū chē rū gu rikyab
0: tō rū gu tā ku jīwū zhī zhūn sī tā ku jīt nāngu nā shēnā dēn tī pēshū tū ngay mī kī nībā jīk tā jī kua sēn dāngu mī yā sōn tā jī tā jī mīk sā kī tī tōp tāng chī tsūn yā sōn tā tīndē kī nā mā shūk chī nā tāyō Tā ngī gu ngī ngī shīnī, ngā dzū pio gī rīngi ngī ngī shīnī, gu tī mī sā kā tsī wā rī shī. Ngā dzū gu tī lī yā chē kāng jī mē bē shī, tī tī rī tā kāng zā mū jū tī yī shīngi. Ngā dzū nā mī jī, ngā gu lī chē tī jū yuwa rī.
2: Ngā sī rī wā.
0: Ngā dzū tī jīg dā lē gu tsū dū wē kī chā rī. Ngā dzū kī jū ngī jōk sā kā yī nā kā tā. Ngī jiu wu zhi zun sen di da tanyan zhao ya sun da qia bina ngan zhu bi zhok ba sen, yung sun zhok ba sen, zhok sen ta zhok sen di le kuwa linda nyi yor, zi jala zi pechi tang tang tang zhona zhok sen
2: shio
0: mei ba cha sen yang zhi le zhok ba sen, zhok ya sang jia sen, zhok sen ta ke zhe hu lu, ta ti li ke di
2: kong ni
0: mei ba sen, zhok
2: sen
0: ta lan mei ba sa chi ta ti ki zhok sen di ke chun dian sun da zi zhok shi
2: jang tian shi shio
0: 진짜 인디 다 먼저 지 치수 먼저 갖춰야 돼. 맞아 라네 먼저 벽이 점세디. 그 편제 담에 그 리니지. 그 인디 먼저 지 치수 제지 등자 거를 인네다 크수 사 인네다 리니기 잡중다 리니기 넘버 2 챔프 가담
2: 좋아. 좋다. 시스.
0: 니 근데 왜 하루 답지야지. 지금니 냐 닝버지 비. 예스. 다리 하 이달리를 구르셔기 양직 제지 비. 야니 치제가 루지 겨자 산치죠. 그 다체 차교식. 겨나죠. 디잠자리. 먼저 표백이 답제다 받 정제시 좋지. 다 이제 대형이 답제다 만자고 털어. 다시 니네 집 그라 땅 비단게 나바 없지.
2: 어리지. 지금 그걸 14고 쉬고.
0: 다야 니 나바 지그로 다 티는선 딩디기 조제가 나바다 정제시 좀 다한다 근데 좀고 지모보다는 그 지 간섭 닝제로 좀 같이 해 주지. 다 루구 클레 차샤빈. 좀 니네 안 되샤. 좀 문제는 약간 대대성다.
2: 모르죠.
0: 니대성다 제조. 탁난다. 되는 최 그 락제기 차교치다. 남아 무슨 소 저거 금지도 좀 좋았어.
2: 그 거기 무비에다는 저 주시 비에다는 저도
0: 좋아. 하. 되는 그 조단 거로 치면은 락바도 대성도 타고 좀 레츠 가려서. 그
2: 딱다
0: 그 딱다 그 아니 조세바 군데 다 다주다 지 조세바 세고 이주자. 건주다 봐서 냠지 체조 잠자 근데 타겨리. 민간주도 되는 간주 먼저 소소 강나 강도였다기 지금 롤로 체제 타야미고 군주 강 희강유베데 티체제 타 타고 다 뒤인도 간주기 지 라제 타당 라제토 최적득이 취시동다 에 그게 지 범자다다 긍지 돌아진 삼동에 망 터지자 다 된주선도 시면에 신의 간주 베베 좀시 뒤제지 굉장히 갖고 와요 대 공도 쉬에 강다질레 베베 좀세 살아. 다 드네 레다야 선다. 다 티 팅에 그 삼루 동단 선다지. 난주 베베 그 제모 땅교 기직 부서 소질레 베베 좀세 살아서는 다 코. 베베 좀세 마샤 선다. 다 된고 메도 하든 난주 다 베베 좀세 선 강다질레 살아서는 무디 달라 규바 저에 이게 계속 다 챙기 락제티 표제 땅을 멍시

0: Nangmi changma chiji duimi huitul. Nye cui ti, xie ji. Tingping sanda nye ki, rengguy ngan jinju nye ki, lo yun zhe ro chep shi. Tingpong ki ti duin ta, gui jia wo. Jinju nye pui jung ki, chung zhe to ne, lo qin tun di le ne to, gui to bu chung yu. Tingping ki gor, linggab jinju nye bu, ha jang sim gui ti be gor ne. Baba Tingping mi na ngani jinju nye ki, ti ling ki cho wa yue mi si ji ju gu yu. Aja chongzor Tingpong ki, ta dung cha san ting zhe mang bu zhung yung yu. Duma cha mang bu shu ne, nyur tu men kang tu, gi gui ba ta, tu gub. Kong ki, lam sin gwar ge ge dun di, ki mi zhe ba ta. Mi shin gen gun ki, kang bar cha di gya ba, tong gub kong ki, gwar si dung dun ne, kang ba nyam su chi ro che ba. Shu na cor le du ki, gang e che gub kong ki, reng yi gi ngui dun ne, gwar chi yin ki, le du mong ngui zhe ba so shi. Lo ni shu hak zam shin. Tingpong ki, aja chong zui mi shi ta ki, mang cho ngak chul hak zam la. Reng yi gin ne, rog dior che ba rin zi, che na mong ngui gwar chi sung chu so nyi, hak zam dan yu. Chong zui le chi ba ne, zong le kung ki, le chi be par. Tingpong ki, kwa ne gyur do zho xin yu mu. Wen gyang, top da par sung tu gyur do chung, me ba ni. Kong ta, aja chong zui chong mi gwar ki, nye chu da bu zi sim sa mu ti ri. Ca za wu wu ki, tam jia mi gyang pop cha ki, cha chu la di ne. Kong ki, aja chong zui mi shi ka ki mang cho ki sim la, tu yi jin ba ta. Kong ni aja chong zui mi shi ka ki mang cho ki, bun dar gyur ne. Chang ma ta, nyam tu si ju dok dar, tun ji kong bu, jik tu ji ne yu.
1: AI 2000년주 투자사변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 리뉴키 년준 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준 슈베리 첸세도 거스 센켄 헨게 샴라 태동키 남부규 지린 제기 튜네기 코지 시부 피게르 다와 시바 세로나 다왕아베 체니 수석게니 지린 신친 주지타 원소 첩소 주키니웨 뷰다르디니 지링키 주지 지미 꽈링와 시베 체고 저탄신바 지링 하우유 팀접 신례 마간 체유 공식 비워시 리덴 소제 코카나 조용외 바체르 카데니 개용키 차조처 주지키 중쿵 시베 등규 링워치 하우유 신례니 딘레 주지키 니딘 킬레시 인신 추제 체시탄 디조 외소워지 레뉴 최종제 시직도 뒤유 공시 팅접 젠키 랑다 싱접 모치 숨주타 민외 추지 중이 신비 소구 듄지 중이키 쯔냐 누버제 뎀바 마세 튠기 주지 니키 로지 춘제 듄치 줄레 뉘치규 니 돈갸미 니수 쩨가 로 공시 리덴 소저 규괴 체네 리덴 차팅키 터취 도괴러 괴디 당와타 렌괴 젠키 렁소 쯔캉타 미미 징뉘 긴지 튜미 Rikdian Zhuji Xibjie Cailin Soki Bitum Jedi. Di Zunie, Nguyenso Wangjin Parki Yurim Shibur Tengzin Jinki Cunzin Tuyu. Chado Chongdun Tietong Ta Kongdi Chikgu Soki Tablam Sabagyu. Tuele Sumbar Dini, Tuele Nibata, Tuele Tangbu Dugyul Guidi Dangwe Jilinki Zhuji Chongra Gyongnyol Duxin Yubshi.
2: Kola Ditola, Mitung Zhuru Gyeju Zam Tsuwa Gyeshi Yue. 现代 민주의 계란이 티웨이가 휴도 중.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신,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 제도 배부치. 铁达 냠도 중국 디니 热니기 남베토니 티럽제 원도 유월치 중국 남베 티럽제 중국 남바제디 비부치
3: 남오게 튠치 폐계기 남내 년준슈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앙 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표게 진람기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 应该把学习

시디 윤딘타 용캡 딘자 냠다라 냠게 고이 코야 당잔 지도 진딘빈 점린 조준 치회 지게 부지 시진핑기 딘바라 난즈 점니 기급 카게 미마타 심슈 직지치디 미지기 레와 지티 초본 조준타 유린 시디타 딘자 용캡 냠도 타게 권지 콩야 당잔 이우지기 점린 조준 치회 강티 미지기 지초 튜무기 진단 튜니르 천유진 중국 미마탄 점리 미망기 자외 키멘탄 튜부시 기지지초네 로디 저와타 덴자기 남바 벤저로 피기 시베비리 중감 조준 속 텔란 베준 치고부시 링메타 춘메 제규 균형 치디 유리 시디 용인 점리 신 조준 치고 시디 송경 제규니 기급 참메 쿠르도 랭괴비 랭게 시시 기급 칸의 편준 진조타 잔냠기 최묘치디 잼텁 섬시타 잼와 첩시 타지도 털고요 기급 첸부 편준 지구르 치비 멍시토 게와타 따와 미치사 토담타 춘진 치구바타 기급 충월은 잔냠기 따단 진구싱 아칭 아젠타 잼유 잼송기 잼시 주미숑 기급 칸야중위 먹추 충기도 롱미룡와타 기지 침규라 도시 동미룽신 판도지 금중기 카지 미룽라 진진 서리 라비 시디 튜급 튜무토 송경치구 냠준타 냠주 균형치디 용접도 된자 인빈 점리시 준구 점리토 타지도 된자 인비 띠와 진시 유미시 기급지기 된자티 기급신기 신자르디니 시추 미룽라 기급신비 지구티 랑 기급긴 전로도 차연 세부시 김지 기급의 튕기 충급 人인기 고라 댐부수규리 김지의 로람체나가 조린기 最新家부터 춘문기 개원동지체규 균형체구부터 수균타 수균민비 댄자긴 지구의 지구룽아 카대조구라 남부 강연룡인 지구진루를 모구치구 냠레 냠기 균형체디 튜무토 타르게 용인 점리시중구 변조로 관리시부진이 루규기 피해조 첸부디인비 뇨종 타르게 첸부타 마조 뜻디보 미는 쿠르규 첸부 락제 피해계 첸부진 용화를 꾸디동구 기급카기 교상 아상 참아 냠상기 따와 균형타 권제당 콩야 군빈 토냠 냠계지기 변조로 관리시부진의 꾸디 미지 용 튜무토 피해계 용의 쿠르규 야부중군 점리 기급카 타르게 콤비 용어 꾸비 당디 점링기 기급 참아라 피지기 촘제 롱수 주규유바타 미참아라 디기기 초아 주규유바치구 베리타 종리 균형치디 권지타 콩양기 점리시 주규 미지기 시리 남아진이 점링기 시지 캐주인라 베리타 종린디 시리 피지 용어 모의 랑지인 미리를 샹도단 계지 개발림이나 시베른 점인 나속이 개발미지 테르 토메탄 상행기 예와 띠는미 시베탄 시베와라 조네 치리리 수르뷰 치미로 와타 비리 치벌리 지첩 치미중 미지게 루규니 시베 민주와 핀즈 비리타 핀즈 비다 지르 징지 제충위 지민 제추 러부치시단총 시베 민주외 와라 상제 서비기 냠도 야르게 용어 치디 시베 베리탄 종린체 유티 미리기 지소 야르튼의 군디동용 군슈타 점링기 시대 송경치빈 제타동 유아치구 장도 티뉴 용주 균형치디 탕잔 지둔된빈 점링시 중군 중간 변윤 组织체 유니 미리기 마원바탄 제와 유바탄 지두기 침신 组织체 유니 미리기 튜무 폭둔인 정중의 지구르치바탄 정중의 둔파 정중의 송경치긴 도시 댐보르 양디 소래 변윤의 튜빈 개와 탁주 야부치구바탄 미타 정중 시튼 냠네 용규 미빈도 송년 점리 균두 피계 용규타 미초용네 피계 용규 문규로 치구 장도타 티뉴 제고로 균두 제기 튼기 치단타 소화계다 타르비동구바타 차주비네 넘신 균도라 카데조구바 정중라 지구르 치바타 장도 피계 동인 중칸 말라 중구바 제치디 미리 초신 내비 세군리 김신디 송겹 야부치구 점리 산의 중국 산와타 중국 산의 점리 티웨산 마원바라 카초치 중국 응아르신 점링기시드타 딘리 용어를 체진 정의이바타
ngarsin zamlin thumu tho phege yongar chejin jongi jin la ngarsin zamlin gi sibe biri tha jongre the chejin jongi yin sin zamlin gi gup kha gi mima tha nyam tho mi ji gi lewa chi tyun chobun zu bar gun di dong wa tha lag dan ji ne ngar we ge yin den bin zamlin sin zu jun chi gyeong ye si rāngwē sēkyūr chēpēba tā, tāng tōdām tā tāng chēkyōng nēmbu chēpa nī ngān zhū tāng kī shīlū sēshū tīshī. Jāg tūngwār tōwā chēpū kū, chūnggū chāwā lēkwār chūbī nēgā nī tāng lā rā lī yū jīng. Tāng kī tāng lā tōdām chēpa tā, chō yōng nē tāng chēkyōng nēmbu chēpa rā rā lī yū. Chō yōng nē tāng nēngyōng chēpa nī lēp chēwē rāngwē kī sēkyūr tīng shīshī. 基础萨基别为推送所军切美巴的让位色局的切据你让日当你西当闲当民主为村党恶色写信基础普及习近平给电巴拉第二部萨边呢中国开军电别基础人路进军别松切别基础萨基天地雷巴拉别滚呢按照当给聂巴尔图让位色局的切票巴他当你二位东边都组军切据按照当你马克思人路给西当一拉 推送所马克思人路给萨基当时讲是中国萨基组织局区松冷固执级别龙国局拉人给贝特布鲁区拿了按照当年切不是给多不秀那措给战略看马车多战得美国人有点起因谈套的帕的松图推入给对这的剧情中国民马谈中华民力给接点做人有点起因那么些呢 铁早为军子里按照当给托特帕的松托让位色球给宁多军用切把他诺子切连他他就给波波军用切行天日日下就给诺之松年人力给中内就了天日日人力的天日让位给那段他给接不行陆局给按照了你把都军切没把了让位色球的切地当给温顿人心的修建所他 당기 당장 정신 냠신도 동의 내된 타달라 탑주 타지도 지내 랑외 당장타 랑외 투자 랑외 서규로 랑외 토르디제 응윤규로 용화 치고바 세된 딩습 치휴 랑외 시리 당기 랑외기 도브슈르 디네 내된 시도타 노르즈 요사 사르드르 군디 시균 뉴브 초용네 체르동화 치기 쿠르규 상부시 차휴 기급 경화링이 바로 동외를 땅 경급하다 当用完你把托年不用过，巧用你当年用切鱼收心你当给古地的兄弟解决他，梦是你巧用他，告诉你年不他说是你最用切因，巧用写不你当用了托他们他当最用切不他，当用他当真做用了卡巧心，当做准给切工说说他巧说说，叠个说是借了切金，昨年你年个用些了他们真切有的是。 年不年我年托他们谈，我年年不切不谈，托他们切不谈，与人托他们谈，与人年不切不接了苦果。最近呢，党中央呢，三年党委给人民卡派谈，中央给部委谈，几个立功的人给党组呢，习近平给支部派了，上面切不用给的差不多苦果不谈，党委书记以党组用了他们自己也不切有提，人质列队谈，你把都苦果不用给这些都最贵。 人家地位给德国给建筑工人，东道拿破了大批不谈，这个那么老的谈，跟着再去七百块。当个促进局给把促成，陆军习近平给首先那位党中央给，这个男的代表落得不了点点。党能够给江南的下水七百谈，南家托不给南北托呢，却用呢当年军七百的工地担心。假使人代表宁多了点点，党托他们谈最近给浪着团聚十三七的，党能够都那边。 扮演改建测评张三七了，当个端度那边，七不是个人格测评消息，是有了这句的他，中国有三七的，当用羊台不巧是端局才有了卡地七星，当给个美丽姐参谋了三个米克比修建顶十铁月，推送说巧用那当年用才有铁，特种立柱全部成为推送立面不一样习惯。 但个端度下边，推用人民使用的颜色谈，根据关键的颜色，创制变奏的颜色，切入可用的颜色建议，有人建议他肉质建议不谈。但个端度下边，三不乱用的人格谈，内部民党为人格，盲错谈卡车为人格。
기루 르송기 니게제니 농아르체다 자자체이바 당능 괴도 네비 삼로 미장와타 쳄시 미장와 쩐주 미장와 쥐쥐 미장와 속기 네드윈 외세 되비티 터동 자웨토네 탁주 충면 겨요네 당능 교체 유티 남야 치신비 람도 유비 옥충와타 콤잠 조비 삼로 떼네 유미숑 니바르도 토도 파르숨도 삼르티 셈네도 파보타 지부 탕세 용화 차주티 로덴 줄밍아 타종 치부타 초용네 년중 치비 쳄시기 장도 띵도 동신 초용네 당 년중 치규티 갸치위 띵섭사르 피게 용화라 균체메바르 군디 동군 중국 계준대 비지소른 로 튜럽 사바르 리비 안주 땅라 니바르토 남바사바타 체지 사바 유구 티엔각즈니 당주중기 레시 러브치 사바라 남바사바 뚜구바티시 튜럽사비 당주중기 지랑진니 당기 초용긴 구지 균교다 강대르 슝뉴 갸바타 당기 땅라 토담타 초용네 당년중체주 균교 당기 유리 시중뉴부 주준타 원뚜렌신다 탕자렌신 주준레 슝뉴 갸교 조네돈 진바 접신 주준레 슝뉴 갸교 지켜돈 진바 북삼 태심타 미유 체대도 동규 멍실은 진바 당용기 후준 정신타 정규 정신 사르드 정신 제 꾸론 체규 슈갸산 진바 당기 접신 주준타 삼무 주준 전준 주준 주준 주경 디팀 주경 제의 초용의 군디 동화타 럼룬 주준이 티치도 규지도 따라와 주선은 뭐고 집에 탑질의 군디 띵섭 동화 당주 용기 뷰제 삼미 체버의 토르동화 제치디 당디니 토도 파르숨투 튜럽긴 듄제도 껴바타 미만기 샘디니 콩구르 시우바 장외 서규로 체베바 냠세 나초 티바 기덥기 뺨바로 지기 마크즈린 루기 신진 당시돈 주준 체고바 티시 첩시긴 주교니 당기 자와르 유비인 주교시 타르제세 듄기 첩실의 탕듀 체균이 나즈 당니 마크즈린 루기 시당인비 자외 랑제시 마거지린 루기 시당라 라나메비 첩시기 북삼타 라나메비 첩시기 진니 첩시기 시글로 자마 첩시기 직팀 탐부지윤 케데 마거지린 루기 시당기 첩시 테기 원퇴 정신 쇼르나 당기 원퇴 정신타 탕자 정신 링탑 쳬오시 안주 당기 첩시인 주 경체 유티 단주 경기 지 규지나 주보마세 안 탐부르시아니 튜럽사비 당주경체계 첩신주경계 탑주기 년에 땜빕세바타 초용내 당년경체비 자위정신기 내둔신유 당기 첩신주중기 당주중기 카조다 편제 탁주치바타 당기 첩신주중 탐진 미치바미야나 당기 첩신주중기 치둔 카쇼다 겸기체나 당기 주중신다라 은주 편제 톱거시 퇴근 보르진기 세둔치바라 당능 귀도 내비 내퇴나 초 자외 찬인 시나 창마 첩신 주준 치슈 신부터 첩시기 초와 섬님부터 대다 민바란 제오 역시 니바르토 당게 첩신 주군의 흉눈 갸부터 누시시 체르게타 땡즈시 사딘 송교 니토바 콤간 듬뷰기 첩시기 태섬 땜부소와타 첩시기 구지의 흉눈 갸바 첩시기 뉴부 체르동화 첩시기 중감 짱마스와 제치디 당용 튠지 지규르타 차주 직튠 문규룡와 직구 첩시기 카지오니 당초내다 피겐조의 내튠 앙탕부심 안주 딘송 치비 첩시기 카지오니 공진진룩이 북삼 침부타 중국 계준 딘비 지초진룩이 튠무 북삼 로야니기 베터 미핀 지긴라 당기 시지 직비 슝루타 시지 람초 시지 탑주 지심 당기 첩신 조경의 흉뉴 갸구나 첩시기 촉된 콜로더뷰 니부 뒨비 치디 당용기 로쥬타 돕슈티 튜럽 사바라 중국 캐준 덴비 지초른 루 진중 베솜 치비 차샤 러브치 최도 공부 직지 용화를 치듄타 당용네 첩시기 카조 양타바 균효 체주티 덥주 캐진 추구타 시주 캐진 덴비 랭긴 캐진 규지 레드윈 캐진 규비동화 지기 락린추 튜엔규 용화를 군디 당디 당당 예급기 차시아카 토토 파르슴토 양타비 첩시기 카조 디디 눈도 쥐어바라 칵디치구요. 승리기 땡디 중양롱진 년진지급리공 표가롱진기 롭종 투주지급리 전부삼타시기 샴라무튜는 디그롱진 리공기 치리리 전시한다 카남세노나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农村认证企业员，票给农村行。给他那按住了咱三百的土鸡鸡学，我按住天灵给了咱开个门的学徒爷。天涯秋水出版的短不拍了，第一个给几句给一个四段列赞东脚他，秋水短不呢也不拍了，三脚列赞东脚，秋水给不呢个别拍了。 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구분의주부파라감개초규레전동요추주주부의종이비파라암개초규레전소동요추주종이내조송비파라선규레전동요추주조송내주피비파라미리양년시비직제레전동요추주주피내정의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르 전동요 추즈 정은의 주주비파라 기급기 지주기이기 시드윌레 전동요 추즈 주주분의 주업듄비파라 선규르레 전쇼요 추즈 주업듄의 주업계비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레 전동요 추즈 주업계의 주구비파라 롭종기 투주지비레 전동요 추즈 주구의 니슈비파라 감계 초규레 전동요 추즈 니슈네 니슈 정니비파라 암게 초규레 전소동교 추즈 니슈 정니네 니슈 자송비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레 전동교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규 저와유

0: 폐기기 원제티 민남기 균등기 초의 난외구 라시디 지속이 야르든티 니바르토 지속이 창대타 냠도 규규 텔렌도치 접신조 교타 지초 주용 망조 리규제기 촘제 칸지시 인야 멍시메비 파르난기 강상대 부른 규시 기급소소용이 바르토 게난기 창샤민비 내토의 타주 지바라 슝류 깨디 지만 참아라 피기기 촘제 롱수 지투바라 게린치 규시 송난도 라시디 디니콘 중국의 첨지의 용텐 숨부인신 첨지의 용텐지라 총결긴 라시디 중국의 튜니 캐진 덴바단 슈긴스바 미남라 파자 서문조비 피게 중원디다 덴자타 딘링기 지소 코리오지 유비 카라 중국 미만니 장우기 시베타 루규 균진 체바타 더도 제도 덴비 중규르 튜니르 체바제리 중원시 지지타 공기 믹스간니 중국의 타르게 테드부 싱문규르 중원니 퓨드 중심 미마타 시르 지군 지빈 구지바타 카체데 메라 중국 미망기 구지 바라 겨겸가 로덴 규르미기 갸브규르 쳬브드냐 카체드 메지딘도 콜레지 비운 조아 미톱단 쳬용기 고르닝가 라시티 중국 기진저원 리규타 조아 미톱단 긴송의 군디 동원 배준라 쳬퇴응 악주 나오시 타딘기 링딘 디니르원이 중국 켈린티 락더 쳬비 자주 세브시 리지타 공기 이라기 냠뇨타 송지기 데베 로주자 카시신 이라키 먹추탄 각동 지귀르루 지기 동의 체매 양유비 시드탄 딘리니 피에게 응원주 차긴타 피에게니 조아미 톱단기 망도 인빈 용서로 서무 총유 공기 이라게 중기 최도 중기 계젠데미 누부툰바라 체퇴응악주 나와타 뉴규탄 멍시 지귀 속이 겹구나 중기 자치 겹균 나와라 토지지슈 유인시 송도 라시디이 티웨 토뇽탄 창디 냠레르 편비 기지 디람신조 규르 지구능게 유 공기 피에게가 원제티 미지 용기 튜무기 원제시도 지구벌리 기급 용시시기 게르주 집이 믹스기 원제를 지미루시 송바시 공기 중국의 야르게단 타르게 티웨 체와 용의 민둔시보다 접지 기급 티웨만 와라 중국 변조로 타 첸제 징니지기 피에게레 편바 톱톱이 저와양 지구 유지 송도
1: 你些狂四边空城党旗给及书记偏的大爷三个月前天接着谈林几个人一中口的各位用错多对局的他空气他定你人一个三岁的别的地别层之喜阴喜松于不是与人们松狂偏的大爷中口的层之听堂不前行毕竟呢广东旗深圳派他天内接阳派
2: 对云行部的各级七四堂快乐市部落脚给出席的投稿期间四边约入小看起七四民的狂气中国南边停入进行我有年代了帕坦尼部年纪听堂不切不切狂气中国南边停入进行边脚给帕坦他趁在亚特内问不满塞边脚皮给谈及错电力尼部迷茫给地子谈送这起被托内体会感寸过于及松多 偏的大爷，中国偏的铁，通的牌松脱，慢起做完历史动物，明不适应吧？俺来用错了什么穷？中国盲错，经过苏西严重，结合给偏的国领个，长眉轻仓去做完历史清白国领外的，眉不错，微碰谈生生巨牛外滩，他们去各处过一趟，偏的给顶帮签约，他前南巡米热错，我前三米配备六岁苦格谈。 作为拆迁，偏改给儿童节托育吧，俺来托南穷西送也不是。偏的大爷，中国偏改给伢苗提，变做偏改动啊他，卡塞为基础给米菜泥，泥巴儿童送这起轨路他，给个偏改动啊他，迷茫给从俺零俗动啊泥，泥巴儿童送这太空起轨路，俺做了线索就有解送也不是。
1: 偏的大爷，中国渔人的名菜他，龙爱吃过，提醒卡塞顿别偏给特聚节了的呢，来团开钱了，滚的大鱼。狂我陆基森吉他，龙爱煮茶给推出他，民兵几个场所，白尊军控他，女书记，闽南了拍下什么下鱼节他。
2: Konki, Tiedar Yinbe Wanki, Zhungudini, Tsenze Sardueta, Nguntun Sujun, Mengxi Jigui, Chengzin Bianjor So, Kepkongi, Kuala Shibu Nguntun Dupshu Su Kirwatini, Zhungui Nambe Tingrab Jienle, Yorubgi Simju Nendin Qirin Yubi, Nangtun Che Sikri Jisundu. Konki, Zhungui Pekegi Nyamnyonli, Ngansur Bianjor Peke Dongyuti, Nyebartu Jizogi Mitsi Kaseta, Sungji Qigubata. 계급 폐계 동교티 통도 발숨토 미만기 총안 레수 동교탄 송제 지구비 로주 코든 제유지 송유비시 콘키 민알 계지 투법 요란 체로 조신 유라 산제키 동도야 양스 통구유 중국디니 콜러시뷰 딘링타 냠레 폐계 제용 외 돕쇼 개진식도 결신유 중국 총만 신로 탈비 후다단네 냠제게 초기 왕자라 송교는 대부 제바 악주 지구니 지지타 콘키 중국 통도 발송토 계지 지침타 계지 지위 시제 체시라 진주어 체배 멍시토 랭문탄 춘문체네 미튼배 차시 타주 지구배 내시 지구유 중국 냠레탄 투몽 피게 동와 티신 계급기 당완라 진주어 지구부소 당완 내시 체배티 팅거 점링 경문의 주인은 개강 신도 체와 시기부터 콜레시뷰 로조 계급기 냠레르 군디 동진 중국 각자의 누구 티웨 체부 둔신 유지 송유부시 편의다이 팅거 점링르 원수 코안이 삼시 망점타 정구 용점 지구 티지 지타 콘키 니 중국의 통도 중화타 스펜타 타나 유럽계 망초르 시티 유럽과 티웨 망부 동원의 과점디 중국 시도타 귤륜 원제 토비에서와 유지 송부타 콘키 중국 랭원 망점 치벌레 카데토 밀랑바타 냠레 티웨 망점 치벌레 쇼카 치네 카데토 밀랑바 빈춘 진주 망점 치벌레 영이기 뚜로 신라 진기기 지알미중 중국 티웨 슝찬 루툰키 기지 지름 중국으로 군디 동치 티웨 개강치웨 누버툰비 치규 이치 유지 송유부시
0: 자르메 보즈 소베이 니체라 자르메 베를린 투 차진 점린 소진 소니 수준 리리타 차제타 랑고르 튠레네 용위 니티 미니망부 미더브 진뉴기 튠잠 지미 피제기 탑람라 미니 최도르 체유버시 총도르 주긴 남기 용캡도 응은진 체버라 에안디니 청진기 낭튠 추브니 므룬 점린 기시 윤진기 꾸주 초수 규신 유버타 수준 리리니 치 케치위 피주 체유도 응유르시 중국 AI 탄위시변조로 냠제 딩섭용화를 군대동위태 뉴부 티외치완 둔신유부신 보시소비 린진린소기 주시 화동기 미수주민툰랜경유를 피견조위 툰잠수 립유야 시중진기 꾸주체유티 알시 피주체유 투구참부 유명을 투유 티난네 소지쿠리유티 외르툰규체유도 운규유신 김장소 뉴욕시시의 쿠리우탄도는 소래쿠유의 천댄진탄 춘진투비정신 티외치와 딘유비 미수주미종달탄 림주체유로 티외양창부유 소지니 꾸지의 남부시 인부만세 종달기 남부시 티외양인시된도 화동기 주지미 랭겐코너주부니 쿠리우의 코알림비 바른균도 슉진조신유부탄 중교르기 링류댄비 추지미 통조르탄 렉소르 소기 시소르 뉴브 냠지 치구부탄 로그드 지구르 말라기 초르다 규 추지니 응어캄직딘 기지용기 시소르 응윤교르 치비 속신시시 마원비 추지미니 락제 튠제 깡부시 민바라 체투 냠지기 말라지 인시탄 공기 체제 말라타 AI 송지 딩습치치 신의 퇴용오미 토기 링류진기 니르주 응윤교르 치투 다류롱고로 보시이 중국의 추지미디니 주디 산리티기 냠레 로드타 냠레 사르드 체규로 진동 군디당와타 추지미 탁주 추시 심주 사르비타 체린 최다 티신 총례 진도 꾸주소 진 요수당 유지송도 AI 퇴례 꾸주티 알리바바 초비 주시 蔡中心기 콜레시뷰 천재 니티 기레 친뷰 멍문보르지 당니 AI 소전组军 치신유바타 진지셰브슈 총바 AI 니 청시당 카체드 메비 튕군 티웨 양중규르 솔레기 AIP 기기 멍시 케진시도 교규 지지송도 차중신기 AI 이진부 지문니 청진직디니 무일론지디도 폰규르 체규디시 마온비 구급니 추지 미코나르 유범은 인바라 무시 변조로 타 저와 유비 꾸규규 넘버 유제르 라리규 솔레기 청시 창리디버디니 AI 이 튠제 심주 서비스 튠기 수준 뷰제 십제 체린 녀르균 리규르소기 루지수 누방알레 체완 듄투비 저규 수준 리리니 AI 이 치밍윈비 뉴슈딘비 피게기 카조 제시돈 규르시지 송도 다중 랑고르 초비 토담 리진렌 조기 주시 아부모이 중국의 처음부터 대중기 퀄리시뷰 사르드 말하기 춥지 캐진시도 교류 다중기 중국은 자르미 피비 시균 치슈기 심주 사르베데네 조유바타 소괴바타 년제 사르베미는 솜동리 계유바마세 중국 킬레 망부타 냠레 띵습 제유지타 공기 윤도원 존교비 촘지 쿠리오 중국니 칠종기 촘지 캐진신 이바마세 라제 사르드기 중국 캐진시도 율신 유지 태가르송도
2: Arab Chuzogi Tribune Yamashi, Ninji Kong, Dunku Sarguibi, Yito Jetty Tanlin Chigab. A Jun Rode Jua Ti, Pinsun Zinjo Tan, Pinsun Nansila Tiju Mi Chiba, Niki Nipian Jigi, Dushi Tozubta, Chuan Nibu Pinsun Kitiway Kibin Tan, Jua Yubi Nitun Ti, Tonda Parsum Tu, Lodin Gurmingan, Pinsun Gapur Chigu. A Jun Yamle Ti, Kolashibu Locho Gikup, Yamle Gi, Pinsun Tokur Yuji Sun Yubshi. Yamasi, Diloni Jungutan, Arab Gekabwa, Chinji Jawa Zuni, Lodunju Korwe, Losi Yinbe, Chonibu Jungula Chobe, Pupianki, Rode Jawa Zuguro, Shusin Yu, Jungutan, Arab Gekabwa, King Yamleti, Kibin Konetene, Sumsi Chibsi Minba, Chansaki Pigge Rode Jawa Zugur Mine, Pigge Josinbe, Gekabla Panunki Kukab, Mangto Dunguti Yinsi Sun Yubshi, Jungutan, Egypt, Taida Suishi, Benjor Tuntun Yamle Kuso, Guji Lamjik Nimjun Namchala Bishane, Yamashi, Guji Lamjik Nimjun Ki Chogutan, Gekup Kaki Piget Tubju Jitu Dinsup Cheti, Ajun Yamle Ti, Sugun Ki Tuntun Ne, Kajutan Jigdin Purguta, Meetup Rinu, Nugu Zangma, Changsi Jengi Chogur Soki Dunche Kipkun Su, Gunche Mibar Gage Dungur Kundi Dungu Yinsi Sun Yubshi. Yamashi, Guji Lamji Ki Jumshiwo, Ajun Yamle Le, Arabki Kupki, Sababki, Tabju Nebabti, Mungun Jinjin Ki, Benjo Tan, Pekeki Rintan To Kuryu. Chonibu Nyamto Junbe Chukata, Yamle Ku, Jimju Chaga, Sogje Malaji Ki, Arabki Kupti Ni, Sakon Tsontun Tan, Majo, Geji Kodru Kodri Ji Ki, Dine Kichin Shidu Kuryu, Rogram Chishin Yuji Sumbashi. Yamashi Guji Lamji Nyamjun Ki Chugu, Pinsun Zinjo Chegu, Mangsir Chibata, Niki Nipin Mitsedu Chedi, Guji Lamji Ki Jumshiwo, Ajung Yamleki, Tunle Nyamji Dingsabla Gundi Nundin Dawata, Sokuki Guntu Pigela Ramde Chene, Pinsun Jituki Pigge Cheshiguyu, Arabki Kupki Rangui Piggegi Gokota, Tabju Mitsela Shinne, Tietrune Pemba Dindi Toba Chedi, Kolashibu Benjo Nedan Chuki, Nebub Ngarwe Torodong Guishi Sun Yubshi. Yamashi, Ajun Ki Lagdan Chine, Tujib Sabar Chokbe, Ajun Ki Lewan Jiktun Chokba Duishin Yubba Tito Ne. Chonibu Tumon Pige Le, Gundi Dongwa Ta, Yurin Dienling Ta, Targe Yongwa Chibi Tumon Ki Simdun Ngun Yula, Gekab Ka Ki Juri Dinja Ta, Nugu Dinja, Namshi Gundo, Chengzin Jin Ki Chokguru, Guntu Pige So, Kolashibu Rengxin Ki, Jianlun Le Kade Jobar, Chajugi Zubchi Gyan Che Yuji Sun Yubshi. Yamashi, Miksu Gane, Dilu Dawa Ngabe Tse Jingi Ne Sun, Zhongku FGK Chinti Jawa Zubi Gekab Ngabchung Ngan Sun Le, Goche Zacha Ki Chitab, Cho Yong Ne Lada Chi Gyu Go Len Yu. Kuan Ki, Tinggab Sun Gyong Rinlu Ki Choklun Chiru Zhongwe Gepchung Wu. Goche Chayang Dawa Ti, FGK Gamsa Chimo Nebe, Arab Gekab Ki Kile Ka Ji, Zhongku Chomri Chimbo Ro Shu Gyu Ro Rokram Tum Ne. Zanetige, Zule Jien Le, Guma Tipgyuta, Le Shugi Kukab Dugyuma Si, Kuala Shibu Lhojo Gekabgi Benjo Tsongtu Nyamle Le, Shungnun Tipgyu Reji Son Yubshi.
0: Nazi Moja Mengan Ni, Sanjibar Lingzhen Togi, Chokdu Shungzu Mengan Kechishu Dishi. Nyeche Dumara Chabu Pobgya, Godi Mengan Gi Tsomjin Tung Ngarishi Nebe Kinyubata. Nansur Ni, Tienan Gi Nebe Cheshishi. jingbata gebaran nasu chenpo tunggu yubie, gyundu gyatsoro nyan zinbara jogengi gebati nyan zinzam xeane menchue chebaran minru kame chungyue. Nasurugi nye kimdu chukusum sogui

0: 개바탄 개빈나수 균치에메버 체로치니 초신티에디 초도도 규바타 년진기 차와 원진치비 균딩기 레가티다 강에 체로치니규 너스르 대비 냐바 규민원의 주는 수비네즈티 김잔지기 초와탄 태가르 저와유 너스르기 개드 갸즈론 롬모톰나 용보 매지신도 나즈모즈맨간기 스르급 챙가나 사네디게 멘드 미누구타 더동 중국 멤버니유 코니부니 산지발라 로규르치기 중국 면주 루가카 숨주 송업이 좀시 멤버니부 초진의 내신의 준지워타 초신신의 너술긴 징부타 깨바 깨바제수 승미제워타 티네 짜다르 차위 응유급지르 신수 부터 주유 스르거 면주 칸 신식이나 탄제니의 내용와 살무이 네바르 스급김의 면주 지신유 로그유 콩도 슬급 예급 살리무이 생미 세븐 제토기 메갸 중국 면주 루가 망불리부탄 듄네 살리무이 통메 따종타 로브종 치브니 제수 중국 면빈 줍치고 꾀주 치비 바라 배준 치유비에 타지 콩기 人이 집으로 슬급 김네 면주 치도기 윤 살리무이 중국 면부티다니 초부탄 기겐 인라 능미양인 nganzu nyamdu samasawata nyamdu nebara menju chibi gyurimna pinzun wara zidung samcha yuji xiendu.
1: Yirenki zongtong fizi xiji yangki nyecha jikdu to chudur shibca chibigyu yiren islam chuchu ki kongdo mangchi we yiren ta ari samshi ji tu yikcha mutun chi yubata. Kanti ari yiren mimangki kiwala zigur chiminki chusim ngu la shibje chagyu yinshi xie yubshin. Singalingi, Kongsi Li Cheng Nianzhun Shukin Mima Kiasula Tan Zhoga Yin. Li Cheng Gen Kun Nan Ken Chiam Ciri La Shi. Siamla Lengen Ne Mutu, Ngan Cui Chilam To Guji Shubi, Li Cheng Xian Da Nam Sen Zhu Na Shuo.
2: Di Tan Ni, Kirangi Sui Jo Ding Yu.
3: Ba Si Gang Gi Zeng Ni Ang Da Di Shi Bi Ne, Gyu Ji Tun Yu Tan, Si Bi Shi Ri Gi Che Jin Se Bu Tong Tu Bi, Lo Di Bu Nang Chuo.
4: Che Ngu Du Zan Ba, Cha Tang Ar Chi Nung Cham Gyu Bi Ne, Di Tan Ni A Pian Do Yu Shi.
2: Di Tan Ni, Kiranki xiebuo duyu.
5: Xie la zibie jili ya, kumbu jia biubi ni na, cijin lo ji yung tu guji.
3: Lega dhudu zamba gangguru xiongbi na, lu jiong yongwe ma ci, tando ya, langgurung gaubi ni zile yu tu guri da.
2: Ditan ni, Kiranki cha na yu.
3: Ki ni yiwa chi na, tunggung yang gyar pie ju dong tu.
6: Gigun chi chi lung zhu yang si chi na, ditan le pian duo qianbu yo shi.
2: Ditan ni, tu tan namba gui du tu nang qia gui bi, qia wa si yin.
3: Lü zhong ge gang lam, wan jiang ge jun xin ge, di gu ge kuryu, ngar le ya dong zhu zhi.
2: Di tang ki zhong gu, ngan zu cang me nyam tu sung yong qi.